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0: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0: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중부지방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남부지방은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빗줄기도 약해졌습니다. 낮까지 호남과 영남에는 5mm가량의 비가 더 오겠고 제주에는 저녁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귀경 차량들 많습니다.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겠는데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총 6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에서 화성 구간의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와우! 영원한 흑 여신 나비 씨와 함께 추억의 타 달려보고 있고요. 2007년 9월 마지막 주 계속 가볼게요.
1: 네, 4위는요. 저 만만치 않은 흑 여신입니다. 이분도. 네, 우리 바다 언니의 퀸. 네, 부제 VIP2입니다. 와. 리듬에 맞춰서 네 맘을 내게 맞춰봐. 어, 잠깐만요. 이거 못 따라하겠는데. 바다 언니.
0: 정말 흥 최고십니다.
1: 예, 예. 네. 어, 이 노래가 2006년 여름 VIP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다 씨가 신곡 퀸을 발표했는데요.

0: 부제 VIP 2탄이라고 한 이유는요. 이 두 곡 다 한상훈 씨 작품이거든요.
1: 암소미드.
0: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바다 씨의 열정을 소화할 수 있는 작곡가는 이 중독송의 대명사 한상훈 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 역시 궁합이 맞는 맞아 맞아요. 있습니다.
0: 예, 우리 한상훈 씨 대표곡이 뭐 SS501의 이원맨. 이 노래 아세요?
1: 알죠.
0: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야. 따라따따라따. 이거 수면 금지송이잖아요.
1: 맞아요.
0: 예예. 이 정말 이 노래는 한번 네. 들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네, 곡들입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바다 씨의 열정 마인드가 화제가 됐다고 해요. 라디오스타에서 내 이름이 바다인데 워터밤에 왜 안 부르냐. 공개 러브콜을 했다고 합니다.
0: 이건 공개적으로 좀 해야 돼요. 워터밤
1: 너무 멋지신데요. 네,
0: 부르셔야죠. 네,
1: 만약 다른 가수가 갑자기 늦거나 펑크가 났을 때도 좋다. 나는 프로 가수이기 때문에 자존심 중요하지 않다. 와,
0: 멋있어, 멋있어.
1: 갑니다 라고 했다는데요.
0: 네네.
1: 이런 마음가짐 정말 멋집니다.
0: 네. 아니 우리 씨야는 워터밤 네. 가본 적 있어요?
1: 저도 아니 사실 올해 그 시아 40 정규 앨범 네. 스테이라는 타이틀곡
0: 뮤직비디오, 노래 너무 좋잖아.
1: 뮤직비디오 찍을 때 맞아요. 거기서 어떤 그 매니저님이 네네. 워터밤 가고 싶으시면서 저 가고 싶다고 했는데
0: 너무 가고 싶지.
1: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0: 왜냐면 워터밤이 줄을 많이 섰어 지금.
1: 그런가요?
0: 뭐 BBC부터 해가지고
1: 저도 한번 서보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네. 저도 워터밤 노리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뚫어볼까요?
0: 가자.
1: 네, 가자, 가자.
0: 씨야 나비 해가지고. 네,
1: 좋아요, 좋아요.
0: 예, 저희 뭐, 물총 많이 쏠 수 있고요.
1: 조카랑 물총 놀이 많이 해줘서요. 물총 잘 쏠 수 있습니다.
0: 저도 맨날 우리 아기랑 물총 쏘고.
1: 네, 예, 저도.
0: 뭐, 어프 맨날 하기 때문에.
1: 어프 저도요.
0: 자신 있거든요. 네. 저희, 어떻게 관계자 여러분들, 내년 여름 아니, 준비하면 되나요?
1: 바다 선배님이 지금 먼저 하셨는데, 저희 괜찮은 걸까요?
0: 바다 언니를 이렇게 필두로 저희 같이 가야겠다.
1: 같이 손잡고.
0: 바다, 씨야, 네. 나비.
1: 아, 좋습니다.
0: 같이 이렇게 3종 세트로 저희 좀 묶어서.
1: 아, 좋습니다.
0: 부탁 좀 드릴게요.
1: 비가 내려도 괜찮습니다.
0: 저희 번개가 쳐도 돼요. 천둥 번개가 쳐도 저희는 다 버틸 수 있거든요.
1: 예. 네, 좋습니다. 그럼
0: 드려요?
1: 약속했습니다. 네.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0: Come on.
1: 3위는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0: 카이저서제 소녀더르의
1: 오, 왜 이렇게 잘하세요?
0: 나는 죽지 않아.
1: 부를 줄은 몰라요.
0: 나는 죽지 않아.
1: 네, 무한도전 강변북로 가요제의 대상곡이죠. 평소 레게 음악에 관심이 많은 하하 씨를 위해 작곡가 윤일상 씨가 만들어준 노래인데요. 중독성 있는 리듬과 자전적인 솔직한 가사 덕분에 실제 음악 방송에서도 1위 후보에 올라갈 정도였어요. 이걸 기점으로 하하 씨가 레게에 제대로 빠져서 한국의 반말리 스컬 씨와 함께 팀을 꾸리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한 우물만 파다 보면 뭐든 이루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0: 아 맞아요.
1: 네 네네. 나비 씨는 음악 빼고 네 제일 오래 열심히 한 건 뭐예요?
0: 그래도 네. 음악 빼고 운동. 뭐
1: 운동
0: 필라테스나 요가를 필라테스. 꾸준히 20대 초반부터 요가는 계속했었고
1: 혹시 그럼 자격증을
0: 아 뭐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 그 덕분에 네. 건강이
0: 맞아요 살려고 한 운동인데 맞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또
1: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네. 탱탱하고 예쁜 피부와
0: 그러니까요 네. 맞아 그리고 애를 둘을 낳아도 네.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꾸준한 운동 덕분이 아닌가
1: 제가 예전에 나비 씨를 기억하는데 네네. 이 정도 텐션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어디서 봤었죠? 예전에 무슨 행사장에 저희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적도 있어요.
1: 맞아요.
0: 옆에 KCM 오빠가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 뭔가 맞아. 연약하고
0: 맞아요.
1: 뭔가 말씀도 없으셨는데 이렇게 또 건강하고 텐션이 네. 많이 올라간 거는 다 또 네. 운동을
0: 맞아요. 맞아요.
1: 열심히 하신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몸 움직이셔도 좋을 듯 싶은데요.
0: 네네.
1: 들어볼까요?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0: 와우! 추억의 탑 10! 2007년 9월 마지막 주 달리고 있고요. 이제 2위 가볼까요, 나비씨?
1: 네, 드디어 2위입니다. 이때부터 이분들의 시작이, 이때네요.
0: 이 노래 얘기를 제가 오늘 하면서 왔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원더걸스의 Tell Me!
0: 춤이 절로 나오네요.
1: 너무

0: 어떤데요? 어떠밤으로
1: 갑시다.
0: 진짜 이거 딱 저랑 남규리 언니랑 듀엣곡 하나 나왔네요.
1: 나왔네요.
0: 나왔다.
1: 이거 한번 같이 공동. 예, 예.
0: 네. 너무 좋은데요?
1: 너무 좋죠.
0: 이 노래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1: 맞습니다. 네. 어머나도. 네. 제...
0: 자, 이 노래가 원더걸스 1집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1: 맞습니다.
0: 음방에서 총 15관왕을 달성한 초대박 히트곡이래요.
1: 네, 장안의 화제였죠.
0: 맞아. 그리고 네. 이 춤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 지금도. 네. 맞아. 이게 그때 당시 싸이월땡과 UCC 영상 퍼지면서 뭐 학생들, 소방관.
1: 맞아요.
0: 그 외국에서 교도소에 있던 분들도 이거 단체로 그래요? 군무 추고 그랬었어요.
1: 대박입니다.
0: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그 네. 세계가 하나가 돼서 텔미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1: 만약 지금처럼 네. 별그램, 별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네. 있었다면 더 세계적으로 난리 났었겠네요.
0: 그러니까요, 진짜.
1: 정말.
0: 너무 좋다. 그리고 요 노래 텔미를 시작으로 So Hot, Nobody까지 이어지는 원더걸스표 복고풍 음악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요.
1: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었어요.
0: 근데 멤버들이 처음에 이 노래를 별로라고 반대했었대요.
1: 네, 들었어요. 맞아요.
0: 그래요? 네, 왜, 네. 왜 이 노래 너무 좋은데?
1: 너무 뭔가 이게 복고풍인데 아직은 어린 나이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패션도 그렇고.
0: 맞아. 뭔가 좀 더 예쁘고 예, 좀 멋있는 거 하고 싶었을 것 같아.
1: 맞아요.
0: 그렇지.
1: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예전에 뭐 막 너무 약간 뽕끼 있지 않냐.
0: 이제는 막 말할
1: 너무,
0: 수 있다.
1: 예, 너무 어른 노래 같다. 막 어떤 노래 약간 타이트, 약간 트로트 같은 그런 리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왜 우리가 술도 안 마시는데 맨날 바쁘다 술을 마신다고 해야 되냐. 왜 울면서 불러야 되냐 약간.
0: 난 지금 너무 기쁜데.
1: 그쵸, 너무
0: 왜
1: 기쁜데?
0: 울어야 되냐.
1: 그러니까 왜 이별했는데 왜 바쁘다 술을 많이 마시냐.
0: 그럼 항상 높은 구두를 신고 울잖아요.
1: 맞아요.
0: 왜 구두를 신고 울죠?
1: 뭔가 부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도.
0: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1: 그러니까요.
0: 많은 분들이 공감을 사고 있고.
1: 그럼요.
0: 오히려 지금 분들이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맞아요. 그때 그랬지.
1: 오래 활동하라고.
0: 맞아요.
1: 어린 나이에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0: 그러니까. 아, 대단해요. 그때 네. 그 나이에 이런 감성을 네. 표현해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 못 모르고 했는데.
0: 근데 제가 그때 라이브를 옆에서 네. 또 바로 들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행사장 무대에서 더 그 감성의 깊이가 네. 더 깊어졌고.
1: 맞아요.
0: 세 분의 그 조합이 더 진해졌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진짜 너무 합이 척척척.
0: 맞아요. 네. 그냥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1: 압니다.
0: 네.
1: 그 숨소리 찰나의
0: 그러니까요.
1: 그 소리로
0: 그 느낌으로 네. 소리로 알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1: 참 이게 연륜과 내공이
0: 네. 맞아요. 무시 못합니다.
1: 네. 자, 그럼 전 국민을 엄마나 열풍에 빠지게 만든 그 노래 원더걸스의 Tell Me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아이고 갈치도 하니 물고 물도 쐬어지고 그게도 하니 물고.
5: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을밤에 낚시로 갈치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4: 요놈의 갈치 어딜 가서 아니 무느냐.
5: 갈치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낚시꾼은 노래로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7: 오 와우! 추억의 탑 10 달려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19년 전 2007년 9월 마지막 주 대망의 1위 나비 씨 발표해 주세요.
6: 네. 자, 대망의 1위는요. 바로
7: 대박.
6: 빅뱅의 거짓말! 우와! 어머나!
7: 너무 좋아해요.
6: 어머, 지용아! 어머나!

0: 지금 들어도
1: 너무 좋아요. 너무 세련됐죠. 네.
0: 자, 빅뱅의 미니 앨범이고요. 빅뱅이 그 전에 세 장의 싱글 앨범과 정규 앨범 한 장을 냈지만 한 번도 1위를 못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마침내 이 노래 거짓말로 1위를 하게 됐고요.
1: 네.
0: 2016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대중과 전문가가 선정한 역대 보이그룹 노래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레전드 곡이 됐습니다.
1: 지금 들어도 뭐.
0: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2위는 H.O.T의 캔디.
1: 아, 캔디.
0: 그리고 3위가 G.O.D의 거짓말. 다 명곡들이다. 그쵸?
1: 네, 나비씨가 빅뱅 엄청난 팬이라고 들었어요. 특히 맞아요. 지드래곤 씨 팬. 맞죠?
0: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최근에 빅뱅 콘서트도 직접 네. 티켓을 사서 다녀올 정도로 너무 좋아해요.
1: 저는 예전에 YG 연습생으로 있을 때
0: 만났어요. 잠깐만 우리 용이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1: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그랬을 때였어요. 네네. 그 태양님 씨랑 이제 지용 씨가 이제 있었는데
0: 그때 그분들은 다른...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
1: 아니요 중학교 때.
0: 중학교 때? 네. 와.
1: 근데 유난히 너무 잘했어요.
0: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1: 그럼요. 너무 잘했고 그리고 저 친구 뭔가 남다르다. 그때도 너무 유명했어요.
0: 너무 유명. 연습생들 사이에서
1: 뭔가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그 걸음걸이조차도 뭔가 되게 스웨그가 넘치는.
0: 맞아요.
1: 네, 그런 뭔가 나 자기 세계관이 확실하게 있는.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도 천재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럼 그때 좀 어떻게 친분을 쌓았나요?
1: 그때 뭐 좀 오며가며 인사도 하고 했는데 또 저희는 여자 그룹을 만드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엄청난 하드코어 연습을 했어요.
0: 아니 그러면 둘이 언니가 네. 저기 21이 될 수도 있었던 건가?
1: 그렇죠. 저희 예전에 그 만들었던 팀의 색깔도 약간 그 데스티니 차일드
0: 맞아요.
1: 그래서 네네. 랩하시는 분 있고 엄청 막 팝송 엄청 잘하시는 언니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가고 트웬티원이 만들어진 거니까
0: 그랬구나.
1: 그랬을 수도 있네요.
0: 와,
1: 네.
0: 소녀시대 아니면 트웬티원까지. CIA 남규련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그럼 지디랑 아직도 연락이 됩니까?
1: 아니죠.
0: 아쉽네요.
1: 그리고 나서 또 엔카운트다운에서 네. 데뷔를 한 거예요. 데뷔 무대를. 근데 그때가 이제 거짓말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앞에 줄 서 있잖아요, 네네. 저희.
0: 같이 이제 얼마만하게
1: 네, 무대 서려고. 네. 그때 이제 인사를 했었죠. 잘 지냈냐.
0: 어머.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팍 잘 되시면서.
0: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이분을.
1: 이제. K-pop
0: 맞아요. 뭐 세계를 누비고 다니기
1: 그럼요,
0: 때문에.
1: 그럼요.
0: 야, 아유, 네. 정말 텔레비전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니, 팬이시니까.
0: 너무 좋아요.
1: 그렇구나. 예,
0: 항상 잠들기 전에 그 네. 저의 쇼츠. 나 이제 유튜브로.
1: 진짜요?
0: 항상 그 지용 씨의 직캠이나 네. 공연 영상 같은 거를. 유일한 저의 어떤 낙이에요. 예, 저는 뭐 일 아니면 육아이기 때문에.
1: 남편이 있잖아요.
0: 넘어갈게요. 남편과 지용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1: 느낌이.
0: 예, 남편을 많이 사랑하지만. 예, 또
1: 사랑은 사랑이고.
0: 예, 사랑은 사랑이고. 저의 스타기 때문에 그분은.
1: 그쵸. 맞아요. 뮤즈 히어로.
0: 맞아요. 네.
1: 자, 이렇게 해서 흑녀신 나비씨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 마칠 시간인데요. 네, 나비씨, 오늘 네. 저랑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저는 일단 규리 언니랑 이렇게 정말 1대1로 대화를. 처음 해보자는 이렇게 맞아요. 깊은 대화를 오랜만 처음으로 맞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었는데 또 너무 편하고 친근하게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네. 너무 즐거웠고
1: 네, 너무
0: 옛날
1: 반가웠습니다.
0: 생각도 많이 맞아요. 났고 또 의외로 어떤 통하는 면도 많은 것 같고
1: 맞아요.
0: 네 제가 항상 왜냐면 멤버 중에 저기 연지랑 보람이랑 네. 친구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뭔가 아는 언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1: 내적으로.
0: 맞아요. 네. 같이 멤버들이랑 친하니까.
1: 네.
0: 그래서 너무 더 가까워진 것 같고.
1: 일단 우리 워터밤 가야잖아요.
0: 무조건 가야 되고. 저기 실장 오빠 듣고 있어요? 실장님. 네, 저희 준비할게요.
1: 그때 다시 그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0: 연락 좀 해봐요. 언니가 저기 또 마케팅 저기 잘하시더만 홍보 같은 거.
1: 그런가요?
0: 대표님, 남 대표님.
1: 전 수줍게 하지만 예. 잘 들어봐줄 때가 맞습니다.
0: 힘 좀 써주세요, 남 대표님.
1: 열심히 해볼게요.
0: 네네네. 네.
1: 자, 그럼 1위 곡, 빅뱅의 거짓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
0: 나비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 하원하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 자식이고 누구 엄마인지 묘하게 티가 납니다. 생김새며 목소리뿐 아니라 말투나 식성, 타고난 유전자 플러스 살면서 물드는 습관까지 원하지 않아도 닮는 거죠. 아닌데요? 난 안 닮았는데요? 하는 분들도 아직 모릅니다. 나이 들면서 주름 생기면 아이고 지 아빠 얼굴 나오네 소리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니까요. 때론 엄마 잔소리 싫고 아버지가 밉고 형제랑 죽일 듯이 싸우지만 다들 닮아 있어요. 날 닮은 너 가족, 좋아도 싫어도 가족. 명절 연휴 싸우지 말고 무탈한 시간 보내길 바라볼게요. 9월 26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26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라우브의 Love You Like That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미입니다. 아, 앞서서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닮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제 유전자가 그렇게 센지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제 중학교 동창한테 오랜만에 연락도 할 겸 딱동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네 유전자에 소름이 끼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합성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주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정말 정주리 씨는 아이들 다섯 명이 다 정주리 씨 닮았잖아요. 그래서 나 그 정주리 씨 남편한테 야 너는 정주리 콜렉터냐 뭐 이랬었는데 진짜 저희 남편도 안영미 콜렉터인가 봅니다. 이게 피는 못 속여요. 예,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 이게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리 쟤 왜 저래 해도요 다 자기한테 있는 모습들이니까 우리 거울 치료한다 생각하고 싸우지 말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 같은 우리 두댕이 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추석에는 가족이지 과연 어떤 노래들을 준비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행복한 추석 연휴에 빠질 수 없는 것, 가족과 나누는 온기, 충만한 사랑이죠. 그 마음이 꽉 담긴 노래로 한상 차려봤습니다. 2대 추석 특집, 추석엔 아 가족이지. 미우나 고우나 가족과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석엔 가족이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가족이 부른 곡들로 선정을 해봤어요. 가족에도 정말 다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 자매, 형제, 남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등등등. 앞으로 나올 곡들은 과연 어떤 관계의 가족이 부른 건지 옆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머리 맞대서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곡 바로 가볼게요.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 저한테 이 정도 수준의 영어는 껌입니다. We are family. 아, 우린 가족이에요. 라는 뜻이잖아요. 나 정말. 자, 시스터 슬레지. 벌써 슬레지 않습니까? 슬레지가의 자매 4명이서 꾸린 그룹입니다. 데브라, 조한, 김, 캐시. 아, 데브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어? 크다 이거지. 데브라. 저는 소브라. 자, 아무리 자매라지만 4명 중에 음치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거 넷다 노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유전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슬레이지 가문의 영광. 여러분 한번 슬레어 봅시다. 시스터 슬레이지의 We Are Family 만나볼게요.

가족이 부른 노래로 꽉 채운 추석엔 가족이지. 시스타 슬레지의 We Are Family 듣고 왔고요. 이번엔 우리나라 가수입니다. 양현양아의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학, 학, 학, 학, 학교랑 갔어. 요즘 어린 친구들도 따라 부른다는 요 노래의 주인공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현양아는 어떤 사일까요? 정답은 87년생 쌍둥이 형제. 그럼 양현양아 중에 형은 누굴까요? 김양현 형, 김령아 동생. 요거 다 맞힌 두댕이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나이라는 거. 자, 한스밴드는 세 자매 밴드입니다. 멤버는 첫째 한나, 둘째는 한별, 셋째는 한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활동 당시 막내였던 넷째 한지비는, 넷째 이름이 한지비였어요. 개건 멤버로 부분 부분 참여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늦둥이 남동생이 또 생겼다는 사실. 우와. 다둥이 집이었는데요. 와. 자, 추가적으로 요 깔깔 소식 알려드리면서 양현양아의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바로 나갑니다.

추석엔 가족이지. 냥연냥아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또 우리 초등학생 두댕이들이 반가워할 가수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족 특집인데 악뮤가 안 나와서 되겠냐고. 요즘 세대를 대표하는 남매 가수지 않습니까? 우리 악뮤는요, 노래로는 큰 감동을 안겨주고 무심코 튀어나오는 현실 남매 모먼트로는 큰 웃음도 선사해주는 효과 그룹입니다. 아, 효과랜다. 효자 그룹입니다. 죄송해요. 아우, 노안이라서 그래. 노안이 있어서 그래. 효자인데 효과라고 읽었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브라설이 나도 전 국민이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평생 해체할 일이 없길 바라고 또 바라는 그 그룹, 우리 악뮤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의 200%.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하늘이 흐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7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수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43km 구간 어려운데 특히 충주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광고와 날씨 정보 듣고 오셨고요.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삼형제 그룹 혜은의 은밥이었습니다. 아, 추석 때 차례 지내고 나면 이제 조상님께 차례 지내고 나면 이제 음복하잖아요. 저희는 음밥을 들었습니다. 아이, 명절이잖아요. 괜히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마라. 화내면 안 돼. 멤버는 아이작 헨슨, 테일러 헨슨, 제커리 헨슨 삼형제가 음원 냈더니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하고요. 와, 진짜 우리 딱콩이 딱동이도 이렇게 훌륭한 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아쉽게도 저랑 저희 남편이 그 음악에는 너무 일가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이엘 학까지만 배웠던 사람이라 그 드럼도 뭐 한 몇 번 배우다 말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포기. 우리 형제는 포기. 자, 가족이 부른 노래들로 추석 연휴 포근함을 더해줄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그룹명에서 필이 오네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가볼게요. 포인터가의 자매 보컬 그룹 포인터 시스터즈 활동하는 동안 음반을 5천만 장이나 팔아냈다고 해요. 어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줬나 보다. 게다가 그래미상은 3차례나 수상,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별도 받은 대단한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해외 자매 그룹에 이어서 빠빠빠로 2013년을 뒤흔들었던 크레용팝 멤버 중에도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 알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외모도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웨이, 초아. 둘이서 유닛도 결성을 했었습니다. 유닛 이름은 오렌지 캐러멜을 이을 음식 이름이죠. 딸기 우유였는데 쌍둥이들이 실제로도 우유를 정말 좋아한대요. 그 중에서도 본인들 이미지와 제일 잘 맞는 딸기 우유를 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애 우유는 커피맛 우유라고. 알겠습니다. 그냥 커피맛 우유라고 하지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 둘. 자, 추석 연휴에 기름진 음식 많이들 드셨잖아요. 지방 태우기엔 뭐니뭐니 해도 점프다. 다같이 점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에 이어서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듣고 왔습니다. 걸그룹 쌍둥이들 만나봤으니까 보이그룹 쌍둥이도 만나봐야죠. 보이프렌드에도 아주 유명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S사 예능 진실게임에서 얼짱 쌍둥이로도 나왔었죠. 6분 차이로 태어난 형 영민과 동생 광민. 쌍둥이여서 그런지 요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중학생 때 한 여학생이 형인 영민 씨를 좋아했는데 얼굴을 구별 못한 나머지 동생인 광민 씨한테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광민 씨가 양심이 있는 게 아, 형한테 가라고 여기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그렇게 양심껏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 라떼 그 쌍둥이 가수 하면 이렇게 이건 근데 수아진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 너무 멀리 갔나? 네, 지방연소도 도와주는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하고 있고요. 좀 더 옛날로 가볼게요. 1990년에 데뷔한 그룹 015B의 신인류의 사랑입니다. 015B의 멤버로 온 정석원, 장월 씨가 있는데요. 성씨가 다른데 둘 중에 한 분은 가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 가명으로 활동 중일까요? 정답은 바로 장월 씨입니다. 정석원 씨의 형으로 본명은 정기원이고요. 호일이라는 이름은 외사촌 동생 이름이라고 해요. 허락을 맡고 쓰신 건지 궁금하네요. 또 궁금한 건 굳이 왜 사촌 이름을 쓰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을까?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이 형제가 보니까 대학도 잘 나왔어.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야. 이러면 내가 또 뭐가 궁금해진다?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어떻게 또 교육을 시켰길래? 저는 이러면 부모님이 제일 궁금해요. 자,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형제 015B의 노래 듣고 오시죠. 신인류의 사랑.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5: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0: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3: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4: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5: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지QC도 농관원.
4: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미국의 삼형제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듣고 왔습니다. 서커가 이게 영어로 호구란 뜻이래요. 호구. 아, 놀랍게도 이 삼형제는 모두 결혼해서 딸만 낳은 딸 아빠 셋이 됐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와 어머 너무 예쁘겠다 진짜. 어머 흘려들어도 되는 정보였고요. 2시에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

추석 연휴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해줄 가족 노래를 꽉 채운 추석엔 가족이지. BB의 나이트쉽 갱, 밤냥갱 듣고 오셨습니다. 탈디 달고 탈디 달고 탈디 단 밤냥갱, 밤냥갱. 이야. 대한민국을 달달하게 물들였던 BBC한테도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같은 팀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세대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걸그룹 트리플S의 나경인데요. BB의 본명이 김형서, 98년생 언니고요. 나경은 개명 전 이름이 김준서, 지금은 개명해서 김나경, BB보다 4살 어린 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의 사이가 굉장히 특이해요. 서로 뽀뽀하는 게 일상이고요. 볼 뽀뽀 정도는 매일 한다고 해요. 와, 그리고 싸울 때 화해하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싸우면 서로 마주보면서 손을 맞잡고 소리를 왁왁 지르다가 귀에 밀리는 사람이 지는 게 규칙이라고 해요. 너무 귀엽다. 싸우는 것도 너무 귀여워.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식성이나 빨간 뚜껑 소주를 좋아하는 주량은 아주 똑 닮은 자매라고 합니다. 빨간 맛 자매, BB의 동생 나경이 속한 트리플S의 Girls Never Die 듣고 오시죠.

트리플 S의 걸스 네버다이 듣고 오셨고요. 추석엔 가족이 돼!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아이돌 자매 얘기 나왔으니까 이분들도 언급을 해줘야겠죠. 채자매, 언니 채연이 속했던 그룹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동생 채령이 속한 그룹 있지, That's a no-no 쭉 들어볼 거예요. 채자매는 데뷔 전부터 이름 꽤나 날렸었습니다. K-POP 스타 시즌3에 언니 채연과 완전체라는 팀으로 참가해서 생방송 진출 직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비록 탈락은 했지만 자매가 사이좋게 JYP의 연습생으로 입사를 했었고요. 둘 다 춤 실력으로는 소문이 났고 노래도 잘하고 비주얼도 뭐 말해 뭐합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한 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하고요. 공기 놀이하다가 갑자기 공기를 던지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는데도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엄마를 구경하면서 응원가 부르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이었네. 사람이었어. 그래, 이런 게 현실 자매지. 참 보기 좋은 채자매들 노래 나갑니다.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있지의 떼쳐 노노.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있지의 떼쳐 노노 예, 듣고 오셨고요. 자, 자매들 노래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남매는 없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남매 준비했죠. 이번에 등장합니다. 엠블랙의 멤버 천둥씨한테 엄청난 미모의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2NE1의 산다라바. 다라 누나가 데뷔하는 모습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던 천둥씨. 너무 귀여워. 근데 본명 박상현씨. 이 얘기만 들어도 박남매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생 천둥이 속한 엠블랙의 모나리자에 이어서 누나 산다라박이 속한 2NE1의 파이어 듣고 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서울과 중부지방은 날씨가 맑은데요. 지금 제주도와 부산, 광주 등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연휴 중 이동이 많으실 텐데 특히 제주도는 오늘 하루 동안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오겠고 또 강풍을 동반하니까 뱃길을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또 광주와 전라도 지방은 5mm 안팎으로 비가 약하게 흩날리다가 저녁엔 대부분 그치겠고요. 연휴 만지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는 수요일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뒤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겠습니다. 수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네킹콜 나탈리콜의 Unforgettable 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네킹콜의 노래에 딸인 나탈리콜이 본인의 목소리를 입혀서 완성된 감동의 듀엣곡이었고요. 자, 가족과 함께여서 더 풍족한 추석 연휴, 그 마음이 꽉 담긴 노래들 넉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2대 추석 특집, 추석엔 가족이 돼! 형제, 자매, 남매로 쭉 달려봤으니까 부모, 자녀, 지간이 함께 부른 곡들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아버지인 프랭크 시나트라와 딸인 낸시 시나트라가 불렀습니다. Something Stupid. 1967년에 발매됐는데요. 당시엔 부녀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이 흔치 않았다고 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근데 시나트라 부녀가 낸 듀엣곡이 전례 없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선 4주 연속으로 1위를 했고요. 연말 차트에서도 와 7위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국내에도 가슴을 시큰하게 울릴 부녀가 함께한 노래가 있죠. 뚜뚜루뚜뚜뚜뚜 박학기의 비타민. 박학기 씨의 두 딸인 승연, 정연 양이 피처링을 도왔는데요. 아, 비타민처럼 상큼한 애기 목소리를 냈던 두 딸이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돼서 데뷔 10년차, 6년차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우와! 부녀지간의 사랑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노래들, 시나트라 부녀의 Something Stupid 그리고 박학기의 비타민 감상하고 올게요.

가족의 사랑을 노래로 담은 추석엔 가족이지. 프랭크 시나트라, 낸시 시나트라의 Something Stupid, 그리고 박학기의 비타민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해석하자면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입니다. 이준 씨 러블리. 엠블랙 이준 씨 테마송 아니고요. 가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Life and love are the same. 삶과 사랑은 같아요. Life is 아이샤. 삶은 아이샤예요.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작가님이 다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거 굳이 해석해주지 않아. 다, 나도 안다고요. 다 알아. 나도 시원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자, 바로 스티비 원더의 딸 아이샤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원곡 버전을 잘 들어보시면 아이샤가 태어났을 때는 울음소리와 스티비 원더가 아이샤를 목욕시키면서 즐거워하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같이 들어봐야겠는데요. 자,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올게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본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편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대 추석 특집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 달려가 보셨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는 남과 남이 만나서 가족이 된 아름다운 관계, 부부가 함께 부른 노래 가져와 봤어요. 연예계의 유명한 인꼬부부죠. 타이거 JK 윤미래 씨의 Let Me Love You 들으면서 끝인사 드릴 거고요. 내일은 추석엔 이 노래지로 찾아뵐 겁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0: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파주 헤이리에 있는 블룸의 미술관. 미술관 한가운데에 커다란 굴참나무가 서 있는 곳인데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를 감싸안듯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블룸의 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굴참나무를 품은 야외 정원이 나오는데요. 높은 벽 사이로 하늘이 열려 있어서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요. 콘크리트 벽과 거친 나무 껍질이 같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도 나무가 보여서 전시를 보다가도 자꾸 창밖으로 눈길이 간다고 하는데요. 전시는 계속 바뀌어도 굴참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겠죠.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첫 곡은 넥타우드의 Good Vibrations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권진아입니다. 1352님께서 아이랑 나들이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들어요.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3489님께서 진아님 오늘도 두 시간도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두 시간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날 안아브라스.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김다정님이 신청해 주신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듣고 오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5059님께서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길가에 코스모스가 엄청 피어있는 걸 봤네요. 보물찾기 중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은 저도 그렇게 꽃이나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돋아난 이런 것들을 꼭 사진으로 담곤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저런 자연 사진만 저렇게 해놓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공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희진 님께서 아들이 전어가 먹고 싶대서 횟집 검색해서 가고 있어요. 버스 타고 조금 걸어야 하지만 가성비 횟집이라 도전해봅니다. 집에 소주가 있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취향이 스페시픽하시다. 전어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어 맛있죠. 그 전어회집이 전어회가 좀 그 가시가 있는 회잖아요. 굉장히 어떤 고급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소주와 잘 곁들여서 드시길 바랍니다. 3552님께서 남편과 요가하고 집에 가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기분 더 좋아지게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노래 꽉꽉 준비해서 왔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노래 듣고 올게요. 정하루의 Don't Mind.

정하루의 Don't Mind It 이어서 들으신 곡은 불독맨션의 Hello My Friend였습니다. 7490님께서 전주 한옥마을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차가 너무 밀려서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까지 보내봐요. 들려주시는 노래가 좋아서 편안하게 집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차에서 듣는 딱 도로가 막혔을 때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제 돌아가는 그게 딱 감성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1부 끝곡으로 Everything But The Girl의 Get Me 듣고 저는 2부, 2주의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귀경길 그래도 소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시간 살펴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예상되고요. 광주, 대구 5시간, 강릉은 3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가 가장 힘겹게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포승분기점 이 구간 21km가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 매송 부근은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주변이 매우 혼잡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통영 대전고속도로는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전 쪽으로 60명 터널 1차로 추돌사고 여파로 서상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영천 분기점 부근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저 혼자가 아니고요. 조아름 음악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이렇게 또 뵈니까 네. 제가 항상 음악만 듣다가 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0: 어떤 사람 같으신가요?
1: 사실 저는 네. 그 연령을 얘기를 듣고 네. 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네. 그 나이 때 네. 정말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0: 칠렐레 팔렐레입니다.
1: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뭔가 본인의 음악도 확실히 갖고 계시고 세계관이 확실하신 것 같아서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0: 아니에요. 뭐 하고 살았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1: 근데 요즘에 권진아 씨 음악을 저도 좀 네. 잘 듣는 편인데 락을 하셔가지고
0: 맞습니다.
1: 네, 저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어요. 밴드 사운드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셨던 건지
0: 제가 앨범을 그래도 그동안 좀 내면서 네. 보통 이제 이별 슬픈 이별 발라드 부르는 가수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 앨범에서 한두 트랙 정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을 때 약간 네. 락적인 요소가 있는 곡들을 주로 실었었어요. 네, 네. 한두 곡 정도. 근데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좀 뾰족하게 앨범을 만들어보자. 이게 어떤 대중적으로 성과를 못 낼지라도 네. 한번 타협 없이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된 앨범이에요.
1: 공연할 때 더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밴드 사운드로 하시면.
0: 확실히 해방감이 있고 또 제가 한 장르에만 국한돼서 할 수 있는 이게 성정이 못 되더라고요. 다양한 걸. 네. 해봐야 좀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이 음악 일에 대해서도 지치지 않고 질리지 네.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건드려보는 것인 것 같아요.
1: 아, 기본적으로 호기심도 좀 많으신.
0: 맞아요.
1: 그 호기심 많은 분들이 또 음악도 다양하게 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는 또 어떤 음악을 들으시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사실 그런 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선곡을 하고 싶었으나 네, 오늘은 제가 그래도 이 팀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0: 네네.
1: 물론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실 그런 아티스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매년 뭐 언제든 상관없이 이맘때 사랑받는 노래들을 제가 골라서 들려드리는 코너거든요.
0: 네.
1: 네, 첫 곡은 휘트니 휴스턴이에요. 좋아하시나요? 휘트니 휴스턴.
0: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1: 그러니까요. 진짜 그 대답.

0: 답을 정말 기다렸어요.
1: 아, 진짜 저도 노래 가수 하겠다고 연습할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0: 아, 네.
1: 휘니스턴.
0: 제가 들려드릴 곡은 Didn't We Almost Have It All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87년 곡이에요.
1: 아,
0: 정말
1: 제가
0: 옛날.
1: 태어나기 10년 전
0: 그쵸.
1: 노래군요.
0: 네. 아예
1: 야.
0: 계시지도 않을 때,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이 87년 9월 이맘때 1위까지 올라갔던 곡인데요. 휘트니스턴의 두 번째 앨범에 들어있고요. 첫 번째 앨범에서 많은 히트곡이 나왔는데, 사실 그 히트곡들이 다 커버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Saving All My Love For You. 네,
1: 네.
0: 그것도 히트곡이지만
1: 네.
0: 커버곡이었고, 그리고 Greatest Love of All. 이것도 조지 벤슨이 먼저 불렀던. 근데 이런 곡들로 히트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앨범 낼 때, 첫 번째 앨범이 잘 되면 그두 번째 앨범 때 사실 고민 더 생기잖아요. 안 돼도 고민이고,
1: 그쵸.
0: 네, 잘 돼도 고민이고. 그래서 소속사에서 휘트니스턴이 이번에도 또 커버곡으로 활동을 하면 이미지가 좀 굳어지지 않을까. 네.
1: 정말 모든 가수들의
0: 그쵸.
1: 고민입니다.
0: 네.
1: 정말.
0: 네, 좋은 노래를 잘 불러서 알린 거는 좋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좀, 이미지가 굳어지면 또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속사 대표가 클라이브 데이비스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또 커버곡으로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사실 그 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안 돼! 하고 스탑을 시키고 오리지널 곡으로 합시다. 그래서 낸 곡이 요 곡입니다. Didn't we almost have it all?
1: 우리가 거의 다 가진 것 아니겠어요? 인가요?
0: 가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그때 다 거기다 가지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줄 것도 없고 가진 건 없었지만 가진 거라곤 사랑밖에 없었지만 그게 다 거기다
1: 가졌던 거
0: 아니었을까요? 그걸
1: 아니었을까?
0: 반추하는 그런 사랑 노래인데 이 곡을 사실 내기 전에 정말 물색을 많이 했대요. 작곡가들을 같이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Saving All My Love For You랑 Greatest Love of All을 만든 작곡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다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버곡들이 너무 휘트니한테 잘 맞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오리지널로 하나 써달라 해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1: 도대체 이런 스토리는 어디서 알수 있죠?
0: 음악을 많이 찾아 들어서
1: 디깅하다 보면
0: 네,
1: 이런
0: 열심히 찾다
1: 스토리가
0: 보면 네, 알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네, 휘트니스턴 노래를 들려드리고요. 그러면 사실 그 휘트니가 원래 활동하려고 했던 그 커버곡은 또 무엇이었나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이들리 브라더스라는 50년대부터 활동한 소울 그룹이거든요. 이 팀의 For the Love of You라는 곡인데 이 곡으로 원래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활동은 하지 않고 이제 앨범에 실었는데 물론 휘트니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네, 원곡도 같이 이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그럼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그리고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For the Love of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토요일 코너 2주의 노래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휘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For the Love of You 들려드렸습니다. 역시 좋네요.
1: 네, 너무 좋죠. 또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클래식 is the best입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휘트니 휴스턴을 참 열심히 옆에서 네. 도와줬던 클라이브 데이비스라는 프로듀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커버곡으로 또 가려고 했던 휘트니를 그러지 말고 오리지널 하자. 그래서 Did We Almost Have It All이라는 곡을 또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분이 황금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될 법한 분들을 탁 집어내는 그 능력이 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휘트니 휘스턴도 물론 발굴을 했지만 베리 매닐로우, 코파카바나 불렀던 베리 매닐로우도 이분이 발굴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가수를 소개를 하면서 제2의 휘트니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분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그분이 제니퍼 허슨.
2: 네. 그 드림걸스란 영화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있는 뭐랄까 좀 희열감을 주는 네, 그런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예요. 이분이 데뷔 앨범에서 스팟라이트라는 이 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 곡 들려드릴게요.
1: 네, 그럼 제니퍼 허슨의 스팟라이트 들려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짬을 내다, 짬이 없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짬.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을 뜻하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물체가 마주하고 있는 틈이나 한 물체가 터지거나 갈라져 생긴 틈을 뜻해 두 무릎짬에 가방을 끼워 넣었다, 지붕에 짬이 생겨 물이 샌다처럼 쓰입니다.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를 뜻하는 부사도 있는데요. 짬짬희가 아니라 짬짬이가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9: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0: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1: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10: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저는 상순 DJ를 대신해서 잠시 동안 완벽한 하루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조아름 음악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었던 노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인데요. 네. 정말 매번 들어도
0: 좋다.
1: 네, 좋고 어쩜 이렇게 잘 썼을까.
0: 그러니까요.
1: 네, 계속 따라 부르게 돼요. 뭔가 맞아요, 이 앞부분 맞아요. 멜로디부터. 맞아요. 훅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요. 네.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4년 됐습니다.
0: 벌써요?
1: 네. 지금 이 시간에 히트곡 같잖아요.
0: 네. 네.
1: 2022년 이맘때 일을 했는데 사실 곡이 나온 거는 2022년 봄이에요.
0: 네.
1: 근데 봄에 나오자마자 1위 한번 하고 내려갔다가 5월에 또 1위 하고 또 내려갔다가 6월에 또 1위를 하고 내려갔다가 7월, 9월 또 1위를 쭉 하고

0: 그래서 와. 사실 뭐 1위만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 그냥 1년 내내 사랑받았던 네, 곡이라고 할 수 있죠.
1: 맞아요. 이 신스 기반으로 해서 이 테마가 딱 뇌리에 딱 박히고 네. 이게 어느 시대에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네. 뭐랄까 약간 되게 옛날 느낌이 나서 그런 건지 정말 네. 시대를 타지 않을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신스팝 그 80년대 인기 네. 있었던 신스팝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팝적인 부분도 맞아요.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걸 정말 잘 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앞에 나오는 애기 목소리 있잖아요. 네. 너무 귀엽죠.
1: 그게 누구예요?
0: 이게 그 해리 스타일스가 친하게 지내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프로듀서의 딸인데 그 딸의 대부래요 해리가.
1: 아.
0: 그러니까 대녀라고 하죠 그 딸을. 네, 네, 네. 네. 그래서 자주 전화를 해서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하루는 전화를 못 받았더니 그 프로듀서가 야 우리 딸이 너 주려고 저녁 인사 녹음했어. 그래서 들려준 파일을 갖고 있다가 이 에즈워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대요.
1: 너무 그래서, 귀엽다.
0: 그래서 그거를 그 앞에 탁 붙여봤더니 너무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1: 완전 시그니처가 됐죠.
0: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커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1: 얼마나 좋아요.
0: 지금은 진짜. 전혀 모르겠지만.
1: 그러니까.
0: 네. 두고두고 자랑, 평생의 자랑.
1: 해리 스타일스 제 대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0: 아직 가능성이.
1: 아, 대녀하게 좀, 네.
0: 네.
1: 그러면 여기서 네. 잠시 광고 듣고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0: 토요일 코너 2주의 노래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뭔가요?
1: 네, 이번에는 프랩이라는 영국 밴드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곡으로 해리 스타일스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0: 프랩의 에즈워드 들려주세요 하는 신청곡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랩이라는 밴드가 해리 스타일스가 그 곡으로 사랑받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과감하다고 할수 있는 그 비슷한 시기에 커버곡을 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멤버들도 라디오에서 해리 스타일스 노래를 듣고 좋아서 이거 우리 스타일로 한번 만져보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그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서 SNS에 살짝 공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팬분들이 그거 전곡을 다 해달라. 너무
1: 해달라.
0: 좋다. 진아님도 그런 요청 받으세요. 커버하면은
1: 네, 맞아요.
0: 네, 그런 식으로 요청이 많아서 그럼 우리가 싱글을 내보자. 그래서 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뭐랄까 해리는 좀 팝. 왜 전형적인
1: 그쵸,
0: 느낌이라면 이 프랩의 버전은 조금 몽환적이면서 네, 시티팝적인 스타일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런 스타일도 요즘 분들 좋아하시니까 각광을 받았고 나중에는 이제 프랩의 버전 먼저 듣고 해리스타일스 노래 알게 됐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서로 좀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1: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근데 이제 프랩이라는 밴드는 사실 그런 시티팝 스타일의 음악을 많이 하는 팀이긴 한데 에즈워드 말고 본인들의 이제 오리지널 곡도 되게 좋은 게 많아서 그곡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2022년 3년 요때 2020년이네요. 첫 번째 앨범이 2020년에 나왔고요. 거기서
1: 2020년.
0: 네, Turn the Music Up이라는 노래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났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서로 변해서 좀 실망을 하죠. 실망하면서도 아니야, 음악을 일단 크게 틀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야. 약간 그런 꿈을 꾸는 네,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1: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프랩의 Turn the Music Up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0: 트랩의 Turn the Music Up 함께 들었습니다. 아니,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네. 지금 계속 다 사진 찍어 가고 있어요.
1: 아.
0: 정말 세상엔 아름다운 음악이 많다.
1: 아, 저는 어쨌거나 음악 작가여서 이런 곡들을 찾고 알려드리는 게 제 일인데 네. 뮤지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음악들이 나오면 제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은 나 오늘 너무 좌절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운동하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그 뮤지션 중에 또 이게 업이다 보니까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뭔가
0: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시기가 있고 네. 되게 안 듣는 시기가 있는데 요즘이 약간 음악이랑 약간 권태기 시즌이라서 네. 좀 조금 안 듣고 있는 때였는데 지금 추천해주신 음악 다 듣고 참 뭐랄까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달까요?
1: 반성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워낙 좋은 음악도 많이 만들고 계시니까 네, 그냥 많이 가져가 주시면
0: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1: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나라 밴드 음악을 한 곡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0: 네.
1: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다브다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0: 네,
1: 다브다. D-A-B-D-A.
0: 너무 기대돼요, 벌써.
1: 네. 다브다라는, 팀인데, 이 팀이, 락을 하고요. 뭐랄까,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리듬으로 음악을 해요. 그래서 연주력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좀 계속 박자가 바뀌면서 하는 이런 락을 메스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을 하는 팀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이유는 일단 물리적으로 연습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 음악을 들어준 또 팬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팬층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폭넓진 않다. 근데 요즘에 이런 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팀이어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두 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0: 네.
1: 온이라는 앨범인데요. 6년 만이라고 하고요. 온이 온 마음 이럴 때 이제 전부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기도 한데 네. 숫자 100을 의미하는 뜻도 있대요.
0: 네네네. 네네.
1: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앨범을 뜻을 이제 정했다고 하고요. 이 팀의 노래 중에서 Searching for Kevin이라는 곡이 이제 타이틀 두 곡 중에 한 곡이에요.
0: 네.
1: 온이라는 노래도 있고 Searching for Kevin이 있는데 듣고 있으면 뭔가 좀 변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다음에 어떤 뭐가 올까라는 그런 도파민을 계속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0: 네.
1: 아, 이런 음악 하는 팀이구나 하실 것 같아요.
0: 너무 궁금합니다. 네. 다브다의 Searching for Kevin 듣고 오겠습니다.

0: 다브다의 Searching for Kevin 들었습니다.
1: 네, 어떠세요?
0: 진짜 작가님 늦옷. 진짜 취향 늦옷.
1: 어, 통했네요, 저랑.
0: 아, 네. 진짜 맨날 문자에서 오늘 좋은 곡 진짜 추천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1: 아, 저 해드릴 수 있어요.
0: 아, 진짜. 아, 너무.
1: 제 1인걸요, 네.
0: 너무 감사해요, 이런 네. 좋은 노래를 네. 소개해주셔서.
1: 아, 이렇게 또 좋아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0: 아, 저도 네. 뭔가 가슴에 어떤 불꽃이 뭔가. 네. 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1: 또 마침 또 락을 요즘 하고 계시니까
0: 네네 네. 아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 다브다라는 밴드 한 10년 됐어요
0: 아~
1: 네 지단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0: 네, 네.
1: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밴드고요 궁금하시면 이 온 네. 앨범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럴게요 네. 와 진짜 어메이징 조아름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네. 이제 마지막 곡 3부 마지막 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작가님 진짜 감사합니다.
1: 네, 또 봬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3: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진한.

0: 목포 등 남해안 지방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에 사고 난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동광주 부근 1차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북단양 1차로 역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충청권이 현재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논산 분기점부터 서논산 정안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46km 구간 종일 답답하고요. 호남지선도 대전 쪽으로 논산 분기점부터 양촌 하이패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박수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숨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969년 오늘 9월 26일은 비틀스의 앨범 에비로드가 영국에서 발매된 날이었습니다. 비틀스 멤버들이 런던 에비로드 스튜디오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앨범 표지 굉장히 유명한데요.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네 멤버 중 맨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존 레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걸 어떻게 알아요? 찍는 수밖에 없는데. 아, 저는 찍는 거에 굉장히 소질이 없습니다. 왠지 틀리면 진짜 찍는 걸 못하는 걸 인증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저는 X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네, 비틀즈 멤버 중 맨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존 레논이다.

비틀즈의 Come Together 들으셨습니다. 오늘 문제 바로 정답 알아볼게요. 비틀즈 네 멤버 중 맨발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은 존 레논이다. 저는 X 했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X? X래요? 에비로드 앨범 표지에서 맨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존 레논이 아니라 폴 맥카트니입니다. 사진을 보면 존 레논은 흰 정장을 입고 맨 앞에서 걷고 있고요. 폴 맥카트니는 담배를 든 채 세 번째로 걷고 있는데요. 맨발의 의미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폴 맥카트니는 촬영 당일 날씨가 더워서 신발을 벗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맨발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웬 베이지색 신발을 신고 있나 했네. 아, 그렇군요. 아, 역시 슈스라 그런가 단순히 신발을 벗었을 뿐인데 이렇게 오만 추측이 나오고요. 네, X였습니다. 정답. 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노래 또 들려드릴게요. Can't Be Blue 피처링 한의 Can't Love.

Can't Be Blue 피처링 한의 Can't Love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장기하의 너나 나나였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양성경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제인 버킨의 Expanded 60s.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4: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벌써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참 언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났는지 2208님께서 집에서 휴식하며 볼륨 크게 틀어놓고 청취했네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또 9629님께서 진아님 덕분에 편안한 오후가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아, 오후에 이렇게 또 찾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내일은 없나요? 내일도 있다고 합니다. 내일도 빠지지 않고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마지막 곡 해서웨이의 파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기에 남들이 금슬 좋은 노부부 소리를 하지만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노부부는 누구의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다투듯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생진 씨, 아내와 나 사이에서 인생의 낙조를 마주합니다. 아, 사랑에는 실패라는 게 없답니다. 네. 넓은 들을 잡초처럼 헤지도록 헤맸어도 성공이라고 이생진 시인은 말합니다. 짝사랑도 헛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이라네요. 자,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지금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3일간의 특집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ne Hit Wonder는 한 곡만 히트시키고 예,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없는. 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원히트 원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40위부터 출발합니다. 빅 컨트리의 이너 빅 컨트리. 1983년 작품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빅 컨트리의 인어 빅 컨트리. 1983년 작품 40입니다. 스코틀랜드 밴드예요. 빅 컨트리.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에는 명곡이다. 원이투 원더 작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39위는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예. 이것도 뭐 사실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원이투 원더죠. 예. 1997년 작품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0: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어마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 두대가 보니까 식자층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들이 두대를 듣는 이건 이유는 뭘까요?
2: 안영미 씨 때문이죠?
1: 저 때문에요?
2: 네, 매력이 있잖아요.
1: 세상에 네. 뭐 이렇게 느끼한 말투로 말씀하세요. 매력 있잖아요.
2: 네네.
1: 고마워요. 한 번만 들어보셔요. 안영미의 매력 가지가지 오만가지야. 팔색조.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영국 밴드 The Verve의 비터스윗 심포니, 1997년 작품. 이 노래는 리차드 에스크로포트가 만들었거든요. 이 곡을 만들면서 또 롤링 스톤즈의 The Last Time을 샘플링 했습니다. 물론 또 롤링 스톤즈 측에 허락도 받았어요. 근데 이 곡이 발표가 되고 히트가 되자 또 롤링 스톤즈의 초기 음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매니저가 있습니다. 앨런 클라인이라고. 이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약속한 것보다 더 긴 분량을 샘플링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야 그래. 작곡 지분 100%와 로열티 전액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앨런 클라인이 사망을 하고 10년이 지난 2019년에 믹 재거하고 키스 리차드 그리고 앨런 클라인의 아들이 저작권을 리차드 애쉬크로포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예. The Verve, Bittersweet Symphony, 39위. 자, 38위는 Billy Paul, Me and Mrs. Jones, 1972년 작품. 예전에 그 비만 내리고 날씨가 좀 궂으면 이 노래 많이 나왔는데. 예. 37위는 모던 잉글리시의 I Melt With You, 1982년 작품. 자, 빌리 폴입니다. Me and Mr. Jones.

37위 모던 잉글리쉬 I melt with you. 예. 제목이 아주 재밌잖아요. I melt with you. 예. 영국 밴드고요. 이 당시 핵전쟁에 대한 공포들이 생기면서 예, 핵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그리면서 와 I melt with you. 네. 1982년 작품 모던 잉글리시 37입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38위 빌리 폴 Me and Mrs. Jones. 자, 다음엔 36위는 The Vapors Turning Japanese. 이 제목이 뭐 일본 사람 되는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아무 뜻도 없다고 그래요. The Vapors의 Turning Japanese. 이 시간 다 됐네. 자, 광고 뒤에 다시 듣겠습니다. 36위 The Vapors Turning Japanese.

0: 나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미끄럽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2: 세종

네. 36위 The Vapors Turning Japanese 1980년 히트작. 자, VH1의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35위는 Meredith Brooks Beach 1997년 작품.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이 노래 참 많이 나갔는데. 네. 35위. 34위는 스타랜드 보컬 밴드의 Afternoon Delight 1976년 작품입니다. 자,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35위 Meredith Brooks Beach

네, 스타랜드 보컬 밴드의 애프터눈 딜라이트 들었습니다. 1976년 작품. 앞에 들으신 음악은 35위 메르디스 브룩스의 비치였고요. 자, 33위는 쉐릴 린 Got to be real. 예. 이 세션 연주자들이 아주 화려해요. 토토의 데이빗 페이지가 키보드 연주했고요. 또 레이 파커 주니어가 기타를 연주했고, 예. 데이빗 포스터도 참여했고요. 예. 자, 1978년 작품 33위 쉐릴 레인 Got to be real.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의 명곡이다. 3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VH1에서 선정한 Greatest One It Wonders One It Wonder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32위는 버스터 포인덱스터 핫. 1987년 작품. 버스터 포인덱스터는 누구냐면 본명이 데이빗 조앤슨이에요. 1970년대 펑크 역사에서 중요한 밴드죠. 더 뉴욕 돌스의 리드 보컬입니다. 솔로로 활동할 때는 버스터 포인덱스터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자, 버스터 포인덱스터의 핫. 1987년 작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7: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1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1: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2: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13: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Unbelievable. 네, 영국 밴드 EMF, Unbelievable. 1990년 작품. 기타리스트인 이언 댄치가 예, 실연당하고 나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쓴 노래라고 그래요. 예. 미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까지 올랐고요. EMF, Unbelievable, 1990년. 자, One It Wonder, 31위.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은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It Wonders. 자, One It Wonder는 한 곡만 히트시키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30위는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 1973년 작품이에요.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3: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저는 테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2: 저한테요? 네.
1: 사실 원래는 테이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2: 콩이야?
1: 너무 웃기셔서 코미디언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2: 에이! 거짓말하지 마! 지금 삼촌 누군지 알아요? 이름 알아요?
3: 테디요. 오.
1: 테이라는 가수도 제가 라디오로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2: 아, 그래도 가수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0: 밥 잘 먹는 사장님 이 정도.
1: 에이. 코미디언 테디 삼촌 밥 잘 먹는 사장님 별소리를 다 듣는 발라드 황태자 테이의 고된 밥벌이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32 테리 잭스 시즌스 인 더 선 1973년 작품. 이건 원래 저 프랑스 노래입니다. 자크 브렐의 르 모리본드. 영어로 하면 이게 더 다잉 맨이란 뜻이에요. 뭐 내용이 슬픈 노래죠. 웨스트 라이프가 또 커버해서 히트시키기도 했고요. 테리 잭스 시즌스 인 더 선. 테리 잭스는 미국에서 원히트 원더지만 저 부인이 그 유명한 에버그린 히트시킨 수잔 잭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 파피 패밀리라는 팀을 했었어요. 네. 테리 잭스의 시즌스 인 더 선. 자, 그레이티스트 원히트 원더 29위는 뮤지컬 유스 패스터 더치 1982년 작품. 영국의 레게 밴드입니다. DUTCHI인데 이게 저메이카 방언으로 냄비를 뜻한다고 그래요. 네. 뮤지컬 유스의 패스터 더치. 28위가 Rap Bass and DJ Easy Rock It Takes Two 1988년 작품. 두 곡을 듣겠습니다. This generation rules the nation with version.

랍베이스 앤 DJ 이지와 It Takes Two, 1988년 작품이에요. 뉴욕 출신 힙합 듀오입니다. 28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29위, 뮤지컬 유스의 Pass the Touch. 영국 친구들답게 패스라고 안 하고 파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자, Greatest One Hit Wonders. 27위는 M의 팝 뮤직. 아, 이 막 진짜 괜찮았어요. 영국의 뉴웨이브 밴드입니다. M 팝 뮤직. 1979년 히트작. 26위는 이 사람들을 수직 원히트 원더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지 콰트로 그리고 크리스 노만의 스탬블린 인. 아이 두 사람은 뭐 솔로로 또 그 밴드로 히트곡도 엄청났죠. 예.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M의 팝 뮤직.

0: 26위 수지 콰트로 그리고 크리스 노먼 스탬블린인. 크리스 노먼은 스모키의 리드 보컬이고요. 배철수의 음악캠프에도 한번 출연했죠. 백캠 친구. 네. 아주 유쾌하신 분. 아, 뭐 수지 콰트로도 자신의 밴드를 이끌면서 히트곡 많이 냈고요. 네. 26위 스탬블린인. 27위는 M의 팝 뮤직. 네. 자, Greatest One It Wonders. 25위가 카자구구. 예, 카자구구. Too Shy. 그, 이 밴드의 프론트맨이 리말이에요, 리말. 나중에 Never Ending Story 같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죠. 예, 카자구구. 이거 시간 다 됐는데요. 예. 25위 카자구구의 Too Shy. 1983년 작품. 광고 뒤에 다시 듣겠습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후부터 대부분 그쳤고 지금은 여수 등 일부 남해안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방도 약하게 빗방울이 좀 떨어질 텐데요. 그 밖의 지방은 전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내일 서울 28도 등으로 활동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내린 뒤 10월 첫날인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수요.

네, 25위 카자구구 투샤이 들었습니다. 1983년이 두 곡. 1984년일 겁니다. 예. 도쿄 신주쿠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때 그 카자구구의 리마라고 같은 호텔에 있었어요. 아, 이상하게 호텔 앞에 여고생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 딱 봤는데 리마리 막 경호원들하고 쫙 나오더라고요. 예. 25위. 아니,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원 히트 원더스 24위는 디보 1980년 히트곡 위핏. 23위가 케이시 앤 조조의 All My Life 1998년 작품.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디보 위핏.

23위 KCN 조우죠. All My Life. 1998년 작품. 이 노래는 조조가 만들었는데요. 원래 여가수에게 주려고 작곡했다고 그래요. 근데 또 끝내고 보니까 자신들이 부르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렀다고 그래요. 이게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죠. KCN 조조 All My Life. 이 앞에 들으신 음악은 24위 디보우의 Whip It. 자, Greatest One It Wonders. 22위는 Wild Cherry입니다. 아, 이 음악은 뭐 아직도 사랑받는, 예. 펑크 음악 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싱글 중에 하나예요. 예. 싱글 차트 이렇게 올랐고요. 1976년 작품 Wild Cherry Play That Funky Music.

네, 22위 와일드 체리 Play That Funky Music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미국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최고의 원 히트 원더스 100팀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60위부터 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건 저 미국에 선정한 거라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히트곡을 더 많이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히트 원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 히트 원더라는 건 한 곡을 히트시키고 사라져버린. 자, 21위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게리 뉴먼 카스. 1979년 작품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뭐 차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노래한 곡입니다. 게리 뉴먼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자동차가 자신만의 제국 같은 장소다. 이 안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예. 자, 21위 게리 뉴먼의 카스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라 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려의 정도전은 외가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태생적 한계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 역사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교훈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영상 제작자인 존 코닉은 특별한 사전 하나를 출간했습니다. 슬픔에 이름 붙이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예를 들어 공허함이라는 뜻의 케노시스와 광경이라는 뜻의 옵시스를 더해 만들어진 케놉시아라는 신조어에는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텅 비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하고 쓸쓸한 감정이라는 뜻이 있다네요. 명절에 북적이는 곳이 있는 만큼 텅 빈 곳도 있을 텐데요. 거기서 느끼는 쓸쓸함을 알아주는 말이 있었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6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서영은이 부른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텅 비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하고 쓸쓸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캐놉시아를 이야기해봤어요. 약간 그 헛헛한 느낌, 휑한 느낌이라고 표현해 버릇하던 감정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단어가 따로 있었군요. 아무튼 추석 때 막 북적이다가 갑자기 좀 조용해지면 원래 내가 익숙했던 공간도 어쩐지 좀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적이게 추석을 보내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도로가 평소와 다르게 좀 텅 비어있는 느낌, 마치 좀

0: 좀비 습격을 받은 다음 날의 도시 같은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 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퀸의 Everybody's Changing 듣고 오셨고요. 엘리아님께서 오늘 친구하고 찜질방을 갔다 왔어요. 밖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써있길래 봤더니요. 관절염하고 독소 배출 그리고 땀 흘리니 순환계통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다 하더라고요. 가격 괜찮아서 다음에 어머니하고 이모님 데리고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랑 갔다 오셨군요. 저는 진짜 찜질방 갔다 온 지 정말 정말 오래됐네요. 한때는 저도 참 즐기던 게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건데 요새는 통칼 찬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가끔 온탕에 뭐 이렇게 풀어놓고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적어놓는데 저도 그거 꼭 읽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입욕을 하면 왠지 정말 그런 효과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만 같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 같죠. 7181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예전엔 운동 해야지 해야지 하고 안 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요즘엔 해야지 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시작해 동네를 크게 돌면서 걸어서 2시간 정도 걸을 때 제일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제 모습이 처음이라서 좀 낯설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그런 요 시점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성취감을 분명하게 주는 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나와의 약속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스스로를 느낄 때 성취감은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해요. 더불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확실한 약속은 운동뿐이잖아요. 산책은 정말 좋은 운동인데 하기도 쉽고 근데 괜히 그래 날씨 좋아지면은 해볼까 하던 분들 바로 지금입니다. 5290님은요. 대장부엉 드디어 기나긴 석 달 보름 동안의 야근이 끝났어요. 명절 때문에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푹 쉴 수 있습니다. 꺄호! 사장님이 보너스나 좀 두둑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럼 명절 동안에는 좀 푹 쉬시는 거죠? 아, 보너스는 어떻게 회사에서 약속이 좀 되어 있었나요? 두둑하게 들어가기를 저도 더불어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의 쉼표.

이무진의 쉼표 이어서 유나의 바람이 불면 듣고 왔습니다. 8054님, 휴대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더니 집 오기 전에 방전돼 버렸어요. 괜히 안절부절하다가 집에 오자마자 충전부터 했네요. 휴대폰 하나에 어쩔 줄 몰라하는 제가 참 나약하다 싶어요. 근데 진짜 맞죠. 이 어떤 이유로 충전 제대로 못한 핸드폰, 특히 막 우리는 걸어 다닐 때도 계속 보기도 하고 이동할 때도 계속 보고 이런 습관이 좀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참 잘 닳아버리는데, 잠깐 꺼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데도 우리가 너무 핸드폰에 종속이 돼버린 거죠. 모두가 이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0558님, 오늘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는데 안 깨진 거예요. 운 좋다 생각한 것도 잠시 곧 불안해졌습니다. 모든 운을 여기에 다 써버린 거면 어떡해 걱정이 됐거든요. 저 아직 당첨 발표를 기다리는 공고도 남았고, 추석 지나면 업무 분장 다시 안 돼서 거기에도 운을 써야 하는데. 아니, 너무 저도 한 불안하지만 이건 지나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제 파워 MBTI 그 상상력을 상징하는 N. 아, 이게 좀 불안 회로로 잘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운 정도의 치기에는 그냥 요새 컵이 잘 나와요. 예. 네. 이게 좀 깨지는 게 오히려 액땜을 하는 거고 안 깨지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그 운은 미개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만 돼요. 9350님, 대장부엉, 첫 차를 사고 너무나 바랬던 차 안에서 별밤 듣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부엉이들이 퇴근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다는 사연 들으면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 제 차에서 대장부엉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힐링하는 느낌이네요. 아직 연수받기 전이라 운전은 못하지만 이 또한 행복해요.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미리 첫 차를 사셨다니. 가끔 친구 중에 이렇게 아직 심지어 면허를 안 땄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사놨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부러웠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참 차라는 공간이 희한하죠. 이동수단임에 틀림없는데 그 공간에 참 정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고생해서 집에 왔는데도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올라가고 싶고, 아마 지금도 9350님처럼 부러워 차에 좀 더 머물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려서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요즘은 명절에 고향을 오가는 길 정체가 일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잘 몰리질 않습니다. 심한 정체를 피해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은 오후에 이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목요일 귀성길보다는 귀경길이 그나마 조금은 덜 밀리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구간 제외하면 흐름이 좋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이 구간 제외하면 그래도 정체 길이가 10km 미만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45분 걸립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리키 몽고메리 피처링 클로이 모리온도의 미스터 러벌맨 듣고 별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김명련님 사연인데요.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사연 남깁니다. 몇 년 전에 놀러 갔을 때 남편은 제가 10등신으로 사진 찍어줬는데 남편은 절 2등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건질 사진 하나 없어서 아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사진 잘 찍는 파트너 있는 분들 그 진짜 큰 복입니다. 사실 저도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내가 좀 못 찍었다 싶으면 남의 사진 이렇게 좀 보정해주는 거는 열심히 해서 넘겨주는 편이거든요. 2등신은 좀 심했네요. 한 5등신은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아, 2등신은 그거는 남편분이 거의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어야지만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는 10등신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말도 안 되게 18등신 이런 거 있죠. 거의 발끝에서 올려 찍어가지고 얼굴이 거의 안 보이게 찍어서 복수를 하는 건 좀 옹졸하겠죠? 그건 제 방식인 것 같네요. 1743님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니까 이제야 데리고 다니기 수월해지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 사춘기라 저랑 말도 안 하려고 들겠죠? 휴, 그 전까지 열심히 데리고 돌아다니려고요. 이 마음을 알까 몰라요. 이 다음에 알게 되죠. 1743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문득 와, 그때 우리 엄마, 그때 우리 아빠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아무튼 제 친구들도 애들이 초등학생 되면서부터 이제 좀 바깥 활동도 많이 하고 모임도 다시 잘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효진님, 대장부엉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드럼입니다. 이제 막 2주 차인 초보 드러머라 속도는 더디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 덕분에 일상에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드럼 진짜 멋진 춤이에요. 이거는 그냥 악기 연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리듬감을 기르는

한다는 것은 운동신경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드럼을 쳐보면 비로소 드럼 잘 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완전히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음악 듣는 재미도 또 달라져요. 모든 악기가 그렇습니다. 배워보고 나면은 세션에 귀 기울이게 되고, 와, 저 연주자는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면 좀더 풍성하게 여러 가지 취미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9508님. 그동안 몰랐는데, 저는 뭐에 꽂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파고드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영상 편집에 빠져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네요. 그래도 요새 영상 편집 기술은 거의 뭐 개인이 가져야 되는 필수 기술이 된것 같던데요? 뭐 이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시간 같지는 않고요. 과집중, 과몰입이 갑자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다른 때 살짝 산만한 편인가요? 저는 좀 그런 편인데, 대신에 한번 집중할 때는 9508님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데,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좀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너무 생각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멋진 영상, 이렇게 된 김에 많이 생산하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의 I can do this every day. One, two, awaken up in the morning, sun is up, vitamin D. Mouthful of Listerine. My gosh, what's happening?

스텔라장의 I can do this every day 이어서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들으셨고요. 0558님께서 조카한테 인기 많은 이모가 되고 싶어서 무리를 좀 했습니다. 선물이며 간식을 한가득 싸서 갔다 왔네요. 내년에도 저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낯가리지 않고 놀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고마워진다는 게 세상 와닿아요. 그래요. 저도 은근히 대면대면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애정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명절 때나 뭐 어떤 집안 행사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억이 뭐 추석 때 보는 어떤 이모인데 나한테 지난 추석에 이런 즐거움을 줬던 사람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집안의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기다려지는 친척들을 기억한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용돈 잘 주는 삼촌, 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였네요. 그립네요, 그 시절. 신정우님, 21살 때부터 8년 사귄 여자친구가 그저께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째 한 끼만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아유, 드십시오. 밥 드시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심리가 내 몸을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이 힘든 마음을 좀 덮어보자는 무의식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고요.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본인을 잘 챙기고 차라리 몸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나가서 뛰고 한번 해야지 했었던 일들에 빨리 좀 시간을 쏟으면서 빨리 잊어라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지만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게 마무리하는 것도 어른스러운 이별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힘내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검정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번 추석 가족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9: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펀의 캐리온 듣고요.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의 리더 후이 씨 어서오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후이 씨 다시 별밤의 막내로 돌아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지난 월요일이었죠. 네. 드디어 펜타곤 완전체로 별밤에 다녀가셨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서 아무래도 이 마지막에 네. 이 소감을 남기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네네. 우리가 앞에도 원래 중간중간 노래도 듣고 하는데
1: 그쵸.
0: 그럴 시간도 없이 토크로 꽉 채웠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후이 씨는 그래도 토요일이라는 네. 완전한 시간이 있으니까.
1: 그럼요.
0: 자 이제 후이 씨의 시간입니다. 편하게.
1: 아 근데 제가 말이죠.
0: 예예. 예, 예.
1: 무려 5일이 지나 있어가지고 지금 또 그때 그 소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 근데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그날의 기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인지 네. 수상아리만치 그날의 의상을
1: 맞아요. 수상아리만치 불과 10분 전에 꼭 그곳에 있던 것처럼
0: 있던 것 같아. 네. 아직도 왜냐면 그 감동이 우리한테 생생해. 자 남겨주시죠.
1: 네 일단. 별밤을 제가 2년 가까이 하면서 멤버들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0: 많이 했어.
1: 단체로 오니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0: 어우지 약간 뭔가 형으로 또
1: 네, 뭔가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된다.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는데 멤버들이 워낙 네. 그 서로 저희가 놀리고
0: 맞아.
1: 놀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0: 좋았어.
1: 덕분에 많이 놀려줘가지고 네. 긴장이 그만 풀렸던 것 같고 덕분에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후이 씨가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주 호언장담 아유 누님 저만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교 모자도 준비해놓고 했는데
1: 죄송해요 사실
0: 웬걸 네. 네. 여기저기 몰이만 당하고
1: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네.
0: 겁쟁이였다.
1: 맞아요.
0: 하지만 너무 재밌었고
1: 네.
0: 특히 아 오랜만에 또 진호 후이 케미를 보는
1: 아,
0: 재미가
1: 네.
0: 두 분이 참 그 티키타카가 잘 맞아요.
1: 약간 그런 네. 느낌의 서로 약간 만담이나 이런
0: 맞아요.
1: 거를 좀
0: 캐릭터도 둘이 네. 완전 다른데
1: 네.
0: 그래서 되게 둘이 딱 잘 맞는 브릭 조각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한번 진호 후이 조합으로
1: 아,
0: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1: 네.
0: 아무튼 이제 겁쟁이 공식 활동은 슬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까요?
1: 사실은 저희가 그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게 이제 투어 말고 어떤 방송적인 스케줄로는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10월에 콘서트가
1: 아
0: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해외
1: 네,
0: 투어까지 쭉.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서울이랑
1: 일본이랑
0: 완전 일단 네. 매진이 됐고.
1: 네네네. 네,
0: 네. 네. 나머지 또 아, 어떤 지역?
1: 서울도 네. 일부는 조금 남아있고.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알기로 한 20, 30장 정도?
0: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1: 네네네.
0: 오히려 일본께 빨리 매진이 됐고요.
1: 네네네.
0: 그리고 해외 지역.
1: 네, 이제 홍콩도 열리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유니들께서 너무 큰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더 많은 곳에 계신 유니분들을 뵙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겼어요.
0: 네.
1: 원래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키대표님께 저희가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리고 키대표도 열정이 있는
1: 아유,
0: 분이라서
1: 어마어마하시죠. 네.
0: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자중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 것 같지는 않고
1: 네네네.
0: 저는 모쪼록 우리 삼중이라 이제 여기저기가 아프다 했던 후이 씨 멘트가 마음에 참 남아있는데
1: 네.
0: 후이 씨 너무 강행군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뮤지컬과 완전체
1: 맞아요.
0: 활동이 겹쳐서
1: 네.
0: 음방과 뮤지컬 일정이 겹친 날도 있었다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제가 이제 음악 저거죠, 음악은행,
0: 네.
1: 음악은행을 다녀와서
0: 네.
1: 이제 바로 저녁에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네.
0: 아이고야.
1: 그렇죠.
0: 굉장합니다.
1: 사실 감사한 일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0: 네.
1: 이렇게. 사실 저희 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0: 그쵸.
1: 왜냐면 저희가 또 활동을 쉬게 되면 또 한두 달, 세 달 못 보는 경우들도
0: 맞아.
1: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시간이 저에겐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0: 아유, 여전히 또 참 또 이 자리에서 보면 여전히 꽉꽉 네. 조여져 있는 후인데
1: 아,
0: 또
1: 네.
0: 얼마나 예전에 후이가
1: 아,
0: 각이
1: 네.
0: 예리하게 잡혀있는 상태로
1: 네.
0: 동생들한테 보였던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랬던 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주로 이렇게 뭐라 하는
0: 그치.
1: 롤이었어요.
0: 에이.
1: 자꾸 잔소리하고.
0: 그치.
1: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스케줄적으로도 조금 미안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더 좀 말을 아끼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 뭔가 이 형이 왜 너무 피곤한가 뭐 이렇게
0: 잔소리 안 하니까
1: 네, 그럴 그래 수 있긴 거야. 한데 네.
0: 아유 그런데 진짜 저는 음방 봤는데 네. 와 맞아 약간 알지만서도 네. 후이 아이돌인 거. 왜냐면 계속 솔로 할 때랑 또 완전 다르죠.
1: 그렇죠, 맞아요.
0: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너무 네. 멋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구만. 아, 우리 후이 뭐 그 후렴구 파트에서 네. 저거는 혼자만 혹시 얘기할까라나 싶은 너무 네. 훌륭하시네요.
1: 누나가 연락도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0: 계속 돌려볼 거고요. 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이의 눈물 나게.

0: 호의에 눈물나게. 눈물나게 감동적인. 아니 약간 우리 내가 키운 네. 뮤지션도 아닌데 맞아요. 왜 이렇게 자꾸 뿌듯하고.
1: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나가 진짜 아 이거 진짜 팩트로 네. 제가 누나랑 함께하면서 네. 2년 동안 진짜 많이 컸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어디 가서 저 활개치고 다닙니다 요즘에. 아 진짜로.
0: 그래 그리고 저 거기서 느꼈어. 네. 멤버들 얘기할 때 자꾸 아 제가 좀 약간 아재미를 네, 선사한 게 아닌가.
1: 제가 2년간 많이 배워가지고. 네.
0: 그래요. 이제 너스레를 떨 줄 아는 후이.
1: 그렇습니다.
0: 초반에 진짜.
1: 아 초반에는.
0: 삐그덕 소리가 나던 후이에서.
1: 끼끼. 그러니까.
0: 저는 너무 네. 마음에 들고요. 네네. 자 이번 주도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자 드립니다. 사연부터 소개. 주시죠.
2: 5234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 지금 한국과 반대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호주에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중인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절대 돌아오지 않고 1년 채우고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매일 톡을 하고 있지만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족 없이 외국에서 지낸 동생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호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2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동생 없는 추석 연휴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연휴 마지막 날은 동생이란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갔는데 이번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기도 하고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생을 생각하면서 외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줄 노래 들려주세요.
0: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유난히 멀리 있는 동생이 그리워졌다는 5234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1: 네네. 아우, 근데 이 사연을 읽는데, 네. 뭐, 너무 저희 형이랑 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했고, 사실 이번에 제가 추석 연휴에 또 못 가거든요.
0: 그치.
1: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네. 친형한테. 그래서 형은 모르니까 나는 언제 갈 거고, 뭐, 이날 자고 올 건데, 뭐, 너, 이날 와 이렇게 전화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형한테 못 간다. 근데 저희 형은 사실 너무 익숙하죠 이제는.
0: 그렇지.
1: 예, 동생이 뭐 연휴에 못 오는 게 그러니까 아 그래 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렇죠. 형이랑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저희가 몰래 새벽에 둘이 부모님 다 주무시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해가지고 둘이 막 새벽 4-5시까지 막
0: 세상에.
1: 막 이제 좀 컸으니까 네. 또 막 어른스러운 대화도 좀 하고 막 인생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또 못해가지고 아쉽습니다.
0: 아유 그거 나중에 더 어른 됐을 때 네네. 그런 형제가 있다라는 게 후이 씨한테 진짜 큰 버팀목이 될 거예요.
1: 네네.
0: 아무튼 오히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일이 있을 때나
1: 네.
0: 아니면 또 가족이랑 소원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 네네. 그럴 때 추석, 설, 크리스마스 이럴 때가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이 씨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텐데 첫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첫 번째 추천곡은요. 목소리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입니다. You Are Not Alone. 일단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냥 제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순수한 어떤 소년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이 위로를 얻었었고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0: 마이클 잭슨은 진짜 마법 같은 사람.
1: 네, 그쵸.
0: 이 어떤 You Are Not Alone을 비롯해서 뭐 We Are The World니 Hear The World니 네. 이런 진짜 세상에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1: 네, 맞아요.
0: 또 그런 멜로디를 만들기도 하다가도 네. 굉장히 거의 팝의 정점에
1: 아,
0: 있는
1: 맞아요.
0: 그런 노래
1: 네.
0: 진짜 장르도 다양하고
1: 그쵸.
0: 영혼도 아주 팔색조인 것 같은 제가 네. 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딱 하나를 꼽아라
1: 네.
0: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사운드적으로도 네네네. 혁명적이었었고요.
1: 그쵸.
0: 제가 볼 때는 네네. 호의가 쫓을 만한 네. 뮤지션의 형태가 아닌가.
1: 그쵸. 사실 범접하기는 어렵지만
0: 그래도
1: 그냥 뭔가
0: 어떤 지표
1: 그냥 그리고 저는 이 마이클 잭슨의 그 작법이 있잖아요.
0: 네,
1: 입으로 하는. 네, 하는 그 작법.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이제 한번 또 보면서 왔는데 사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마음 한쪽이 좀 아렸던 건 그 영상이 있어요. 그 한번 이렇게 어떤 법원에서 작법을 설명하면서 맞아. 난 이 곡 이렇게 만들어요 하면서
0: 이제 표절
1: 예 맞아요
0: 시비 걸렸을 때 그거 뭐 아니라고
1: 네네 그래서 그걸 해명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도 비트로 음악을 만드는 그 모습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도 네. 그래서 아 그냥 이분의 어떤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순수할까 막 이런 거 막 또 막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0: 예. 네, 마이클 잭슨 누구보다 외로웠을 것 같은 사람인데 네.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로 많은 네.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네. 후이의 첫 번째 선곡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0: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졌고요, 제 마음이.
1: 네.
0: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두 번째 추천곡은요, 이거 참, 그, 제가 선곡을 하면서, 살짝 삐식 웃음을 지으면서 선곡을 했는데,
0: 네.
1: 진원의 고칠게라는 곡입니다.
2: 왜 내가 싫어졌는지
1: 네, 이 노래 제가 선곡해 온 이유는요, 제가 그, 저희 친형이랑, 뭐, 사실 연휴나 뭐, 날짜 가릴 것 없이, 저희 동네에 있는 동전 노래방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갈 때마다 저희 친형이 이 노래를 애창곡으로 매번 불렀던 곡이었고, 이 노래를 제 기억 속에 형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잘 불렀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생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딱 느꼈을 때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저한테.
0: 제가
1: 그래서
0: 근데
1: 선곡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후이 씨가 형광 가 보고 싶어요, 지금.
1: 근데
0: 그리워.
1: 저희 친형은 저랑 성격이 굉장히 다른
0: 후이 씨랑 성격이 비슷할 사람 잘 없어요. 제 약간 후이 씨가 좀 특별한 부분이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그래요?
0: 후이랑 비슷하다라는 사람 저 쉽게 안 떠나요. 드라마 속은 좀 있을 수 있는데.
1: 네, 그쵸.
0: 그렇습니다. 여기 또 후이 씨 눈치 없이 형 부르는데
1: 네.
0: 뭐 같이 막 가수인데 막 들어가고 후렴구에 3도 높인 화음으로 막 화음 넣어서 기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죠?
1: 그때는 근데 정말 팩트로
0: 네.
1: 그때는 저희 친형이 저보다 노래도
0: 아, 진짜?
1: 잘했고, 예. 네.
0: 오,
1: 그래서
0: 피가
1: 어머니
0: 있구나.
1: 아버지가 너보다 형이 노래도 잘해라고
0: 어머.
1: 항상.
0: 어머머머.
1: 지금은 제가 압도적인데.
0: 압도적이다. 예.
1: 지금은 사실 뭐, 아니
0: 아유,
1: 저는
0: 그죠. 아니,
1: 직업이고요.
0: 후이 씨는 지금 아이돌 중에서도 손
1: 예. 그리고
0: 꼽는데.
1: 저희 형님은 이제 그냥 직장인이시니까, 취미 생활이시니까.
0: 아,
1: 근데 이딸
0: 그렇군요.
1: 당시에는 그랬다.
0: 아주 또 후이의 좀 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진원의 고칠게.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부엉이들 얘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호주에서 추석을 보낸 동생이 외롭지는 않을까. 그리고 너무 그리운 마음에 사연 남겨준 5234님을 위한 추천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후이 씨의 형을 향한 그리움도 함께 좀 묻어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네. 세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의 세 번째 추천곡은요.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곡입니다.
3: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2: 이 노래는 딱 요 파트가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1: 아, 뭔가 빨리 봉지를 뜯고 싶네요.
2: 네. 맞아요. 그 봉지를 뜯고 싶게 만드는 그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뭐 노래가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최근에 또 성시경 선배님께서 방송에서 부르셨던 버전도 굉장히 흥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가족끼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말하셨으면 좋겠다.
1: 맞아.
2: 예, 네, 그 말을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들고 왔어요.
1: 그 후이 씨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2: 맞아요. 사실 그래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정말 뭐 사랑해 이런 말을
1: 팬들한테는 잘 하지 않아요?
2: 팬분들한테도 근데 사실 팬분들한테도
1: 표현은 잘 못해요. 애정 표현은
2: 제 기준 노력하는데 사랑해라는 단어를 자주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막 살갑지 못하구나.
2: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말한 저에게 그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
1: 맞아요.
2: 누군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쉽게 잘 못 나오는데.

0: 뭐 그렇다고 내가 사랑 이 말을 하기엔 내가 사랑은 안 해, 해서 말 못하는 건 아닌데
1: 그쵸, 그쵸.
0: 입에서 잘 나오는 소리로 안 나오는 말이에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아유, 반성합시다.
1: 반성하겠습니다.
0: 말해야 하는데.
1: 네.
0: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듣고 올게요.

0: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촉촉해지는 동시에 그 파이를 또 먹고 싶어지기도 했고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번째 저의 추천곡은요. B2B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0: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이 연습생 시절에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 또 직속 선배님이시잖아요. 또 이 작곡가 형님 두 분, 손영진, 조성호 형님. 네. 이 두 분도 저와 또 친분이 굉장히 깊고 저희 펜타곤의 어떤 초창기를 책임주셨던 형님들이거든요.
1: 회사 프로듀서?
0: 예, 예, 예.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그 내부 소속 작곡가님들이셨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릴 적에 그 사실은 연습생 시절 녹록지 않죠. 가끔씩은. 예. 근데 저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라서 동생분에게 이 노래를 좀 들려주면서 1년을 딱 버티기로 하셨으니 잘 버티시고 1년 뒤에 멋지게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1: 후이 씨네 회사가 좀 은근히 되게 좀 아카데믹하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소문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펜타곤 왔을 때도 스카이캐슬이 있다고 한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느낌이 그쪽 출신 팀들이 좀 되게 범생이
0: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저희 때도 그랬고 그 교육적으로 엄청 다양한 부분의 교육. 왜냐면 저희는 패션 수업도 있었고요.
1: 와 그래 맞네. 그런데 잘 봤네. 네
0: 맞아요 맞아요. 뭐 패션 수업부터
1: 내가 사람 못 봤다고.
0: 패션 수업도 있었고 막 현대무용 수업도 있었고요. 막 별 수업을 다 받았어.
1: 그래.
0: 아크로바틱도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다.
1: 그래.
0: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1: 맞아요.
0: 있죠. 조금 조금씩 그리고 또 다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다 맞아. 보니까.
1: 그래서 되게 교육 잘 받은 도련님들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느낌이 있었고 스타일링도 조금 그런 느낌으로 입은 걸 제가 많이 본.
0: 또 저희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삼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1: 네네네, 맞아 맞아.
0: 스타일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 중에 가장 깔끔한 약간.
1: 깔끔했어.
0: 네네.
1: 저는 참 좋아하는 스타일.
0: 네, 약간 제작 의상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1: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대 기획사들의 좀 막 그런 그 틈에서 굉장히 레이블 색깔이 확
0: 맞아요,
1: 나타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0: 저의 전 회사. 제가 그 회사를 해가지고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너무 오래 있었다 보니까
1: 그러네.
0: 저희 지금 회사 미드워스 회사.
1: 네,
0: 저희 회사 너무 좋아요.
1: 후이의 고향. 네. 지금은 더 좋은 집을 찾았고요. 자 아무튼 후이 씨의 다음 선곡입니다. B2B의 집으로 가는 길.

0: 후이씨의 네 번째 추천곡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의 사연과 상관없이 후이씨의 그저 마음이 묻어있는 곡을 소개하는 코너 속 코너죠. 후이픽 네, 소개해 주시죠.
1: 오늘의 저의 후이픽은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입니다.
0: 나 이거 알 것 같아. 요즘 후이 씨의 신경. 정답.
1: 정답입니다.
0: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1: 아, 사실 요즘 너무, 사실 24시간이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4시간이 조금 모자라게 어떡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래, 물론 노래 너무 좋죠. 오랜만에 네. 또 듣고 하면 너무 좋은 음악이어서 들고 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이 별밤에서 저희 앨범 이야기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계절 프로젝트다 하면서 뭐 봄, 여름 나왔고요. 빙고도 최근에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맘때쯤이나 뭐 다음 달이나 해서 이제 뭐 가을 시즌이 또 뭐 나와야 되는데 노래를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무려 노래가 반려를 한 두 번 이상 당했고요. 노래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노래를 만들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촬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0: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일정에서 네. 또 솔로곡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쵸. 팬들도 네, 그건 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그래서 촬영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팬분들도 워낙 또 바쁘시고요.
0: 팬분들 바빠.
1: 네, 저 때문에.
0: 아, 그건 저희 팬분들이야 때문에. 기쁜 일인데 네.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내 말은 후이를 보면서 맞아요. 건강 걱정을 할 만한 스케줄이거든요.
1: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가을 겨울을 좀 묶어서. 이렇게 추후에 내년 초나 뭐 이렇게 추후에 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냐면 별밤에서 너무 이제 저의 음악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들고 오면서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0: 네. 그런 또 중요한 얘기를 별밤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근데 듣는 분들은 네. 너무나 100번 1000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팬분들 누구보다 알 거예요. 아, 요즘 근데 너무 좋긴 한데 우리 후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일정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네네. 누구보다 힘든 티를 안 내고 못 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을 네. 쓸어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1: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사실 뭐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밀도 있는 음악과 밀도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가 쫓겨서 그럼, 가는 게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나중에 한가해지면은 네네. 후이는 이제 뭐 계절, 사계절 프로젝트 이런 거는 좀 많이들 했던 거고 네네네. 월간 프로젝트는 윤종신 씨 선점했고 네네. 후시의 최초로 절기 프로젝트
1: 아, 좋습니다.
0: 경칩, 춘분 뭐 이런 걸 쳐서
1: 말복 이런 거
0: 예, 아주 촘촘하게 내실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1: 네. 닭살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제목 닭살
0: 아, 좋네요. 네. 좋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타국에서 추석 보내는 동생 생각하면서 사연 보내준 5234님을 위한 추천곡 들려드렸고요. 후이픽까지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주에도 후이에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보험 페이지

0: 왜 기대는 마음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아, 오늘따라 이 노래 좀 슬프게 들릴 것 같아. 후이 건강 챙겨 진짜. 아,
0: 전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1: 단백질 많이 먹고.
0: 알겠습니다.
1: 탄수화물도 잘 챙겨 먹고.
0: 네, 알겠습니다.
1: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후이피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6일 토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2528님께서 대장부엉 주말 저녁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누워서 돈 쓰기 정말 쉽더라고요. 광고 보고 옷 사고 그러다 운동화 쇼핑까지 한 저. 나를 위한 선물 이번 달은 너무 많이 했어요. 별밤으로 디톡스합니다요. 라고. 아, 저도 이런 날 많아서 저는 요새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날에 이성적인 나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다음날 되면 대체로 비우게 되고 다음날에도 사고 싶은 건 제가 진짜 사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왕 산 거 기쁜 마음으로 배송을 기다리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Love You Anymor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라 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려의 정도전은 외가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태생적 한계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 역사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교훈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회사원부터 카페 매니저, 너튜버까지 건이가 가수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대장정. 2. 무대에서 긴장하는 건이를 위해 가수 선배 스포왕이 알려준 팁, 나를 위대하게 여겨라. 3. 충격 실화, 스포왕 드디어 운동 시작하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용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건희의 하루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리 추석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그러니까 추석 당일 다음 날 뭐 성묘나 이렇게 뭐 집에서 차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셨을 것 같고 이제 뭐랄까 연휴가 하프타임을 넘어가는 연휴의 후반부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밤인지 궁금하네요. 벌써부터 우울하고 막 그런가? 월요병 벌써 약간 시작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54번째 스포한 고향배 오늘 주인공은 이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도 스포왕 차트에서 이분 노래를 소개했을 때 제작진분들도 다 이분 노래 너무 좋더라, 잘하는 것 같다, 저도 맞아 요즘 진짜 다들 좋아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했었던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의 알고리즘을 장악한 그런 뮤지션이 나와주셨습니다. 건희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고 말씀도 많이 듣고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뭐랄까 최근 가장 뮤지션들의 뮤지션으로 치고 올라오시는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건희 봤어? 건희 노래 잘하더라 이런 얘기 저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1: 아,
0: 최근에도 제 피드에도 폴킴 씨도 공연 직접 보러 갔다고.
1: 아, 네, 맞아요.
0: 엄청 그리고... 자랑해놨더라고요.
1: 아, 제가 또 라디오 한번 놀러 갔다가 또 초대 드렸는데 감사하게 와주셔서 뵙고.
0: 아, 내가 먼저 할 걸. 아,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실력과 뭐 음악 고루고루 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션인데 오늘 좀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이름 물어보시죠.
1: 네.
0: 건희 뭐 뜻이나 뭐 그 스펠링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텐데 그래도 네. 오늘 스포왕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제 이름에 G-O-N-N-Y 그 알파벳이 있는데 O가 숫자 0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0에는 뭘 곱해도 다 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뭘 해도 건희 스타일로 좀 해보겠다 하는
0: yes!
1: 그런 네 저의 파이팅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0: 알파벳 O로 써도 될 것이지만 네. 숫자 0을 씀으로써
1: 그쵸.
0: 무슨 노래가 나한테 와도 다 곱하기 0.
1: 네.
0: 다 건희가 된다. 아 멋있다. 근데 저 그것도 봤어요.
1: 어떤가요?
0: 알파벳이 딴 게 다 아래로 내려가서
1: 아 맞아요.
0: 숫자로 써서 좀 위로 하나 올리고 싶었다.
1: 그쵸. 이게 앞에 있는 G랑 Y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네. 가운데 하나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로 솟게
0: 네, 그거
1: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0: 신경 쓰이면 그거 네. 안 그러고는 못 참아, 그죠?
1: 맞아요.
0: 폰트 같은
1: 밸런싱.
0: 거. 네, 밸런스.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건희 씨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가요?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1: 저는 일단 R&B 기반의 좀 그런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음악인데요. 음악은 그 위에 가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음악은 좀 현실적이면서도 그런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현실적인 위로를 느낄 수 있는?
1: 네.
0: R&B의 리드미컬한 음악.
1: 네.
0: 아.
1: 정리를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말씀해주신 거 거꾸로 읽었을 뿐입니다.
1: 네.
0: 그런 음악을 하는 G0NNY.
1: 네.
0: 건희 씨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첫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가수를 하게 되셨다면서요?
1: 맞아요. 근데 사실 직장은 한 3개월밖에 안 다녔고요. 네, 진짜 짧게 다녔고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 전공하고 뭐 이렇게 취업 준비도 하고 하다가 취업을 한 후에 카페에서 이제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손님분들이랑 사장님을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로 제안을 받고 아 그러면 그냥 매니저 하면서 커버를 좀 올려볼까? 이래가지고 매니저 일을 한 5년 했고요. 그때 이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따로 음악 활동이나 전공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진짜?
1: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좀 진지하게 음악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곡도 써보고 그런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0: 그러면 네. 동아리라 하면 학교 다니실 때?
1: 네, 학교 다니
0: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네. 학교에서 음악 동아리를 통해서 네. 거기서 이제 다른 동아리 친구들은 실제로 음악 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1: 맞아요.
0: 함께 작업해보고 이런 게 다였군요.
1: 맞아요.
0: 그럼 노래 부르는 건 그냥 원래 좋아하셨던 거고?
1: 원래 엄청 좋아했어요.
0: 아, 이거 천잰데. 왜냐면 근데 전공했냐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많이 들어요.
0: 워낙 스킬풀한 노래도 많고 해서.
1: 네. 근데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아마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네.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0: 막 그래요?
1: 네, 또 온국민을
0: 온 국민을 음알못으로 만드는 발언 아닙니까? 다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미묘하게 진짜 전공한 사람들과 다른 느낌을 본인은 갖고 계시군요.
1: 네, 그렇죠.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고 하면 할수록 또 이제 공부를 끝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0: 그러면 그때 이렇게 카페에서 매니저 일을 하면서 너튜브에 커버 영상을 올리면서 알리게 됐다. 그러고서 앨범을 내는 데 과정까지는 그래도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뭐 컨택이 온 거예요? 아니면 직접 발매하신 거예요?
1: 그 아까 말했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낸 곡은 있었는데 좀 제대로 한 거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 쪽에서 탑라이너로 한번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게 됐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스텝 바이 스텝 딱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커버 영상 보고 여러 가지 일하다가 네. 그 일을 하나 맡겼던 회사에서

0: 자기 앨범까지
1: 네네
0: 이렇게 된
1: 맞아요. 네.
0: 거군요. 작사 작곡도
1: 네.
0: 직접 하시는데
1: 네.
0: 아까 그 동아리 친구들 이야기 하셨지만
1: 네.
0: 그게 단순히 그 정도만으로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1: 네.
0: 어떻게 직접 이렇게 다 하게 되셨어요?
1: 근데 제가 다 직접 하진 못하고요, 지금도. 아주 어렸을 때 배운 피아노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화성적인 거나, 이렇게 미리 작업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저는 가사나 그 위에 이제
0: 멜로디를.
1: 멜로디 위주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앨범이 나온 게 2020년. 이게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친구들이랑 냈던
1: 맞아요,
0: 앨범인가?
1: 맞아요.
0: 아, 그러고서 20년에 냈던 앨범이 있고, 회사에서 냈던 앨범이 있고,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신데,
1: 네.
0: 나 진짜 가수 됐구나 하고 실감했던 때는 언제였는지도 궁금해요.
1: 아무래도 공연할 때인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노래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거기서 퍼포밍을 하고 할 때, 나 이제
0: 나
1: 나
0: 가수인가?
1: 가수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좀 되게 좋아요. 네, 공연을 할수 있어서.
0: 너무 좋죠.
1: 네.
0: 그러면 공연을 할 때, 건희의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좀, 요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느낌이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1: 너무 어려운데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 그것이.
0: 생각보다 신납니다. 아니면, 뭐, 의외로 발라드도 들려드립니다. 아니면 뭐 떼창을 합니다.
1: 저는 되게 막 밝고 긍정적인 느낌만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무대를 보면은 살짝 감동이나 가사 설명 같은 거를 제가 또막 하기 때문에 조금 벅찬 그런 무대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정도. 근데 그거는 저 정말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0: 아직
1: 너무
0: 공연에
1: 아직
0: 있어서는.
1: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0: 궁금해라. 어떻길래 그러려나?
1: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음악이 좀 이렇게 본업이 되고 나서,
1: 네.
0: 지금 몇년 정도 달리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0: 야, 요거 좀 예상과 다르다. 그런 거 있는지 궁금해요.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본업이 되고 나니?
1: 본업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여전히 혼자서 할수 없다는 걸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제가 다른 거할 때도 그랬는데 음악도 제 음악 만드는 거지만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친구들이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게 좀 오히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그러면 작업을 했을 때는
1: 네.
0: 마음이 딱 맞고 함께 해오던 그 파트너들이 딱 계세요? 그분들하고 주로 하세요?
1: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0: 다양하게.
1: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어볼 음악이기도 하지만 제 앨범에 이제 타이틀곡을 만들어줬던 그 친구랑은 이번에 EP 앨범에 세 곡을 같이 했는데 되게 제가 뭔가 항상 그 친구 음악 들으면은 이미지가 좀 이렇게 저에게 펼쳐지면서 되게 제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0: 뭔가 딱내 파트너들 딱 있는 건 아니고
1: 네.
0: 이번 앨범을 위해서 새로 만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1: 맞아요.
0: 요 다음 타이틀곡 들을 그 작가님과는 뭐가 통했다.
1: 저는
0: 좀
1: 그런 것
0: 더
1: 같은데,
0: 해보고
1: 그
0: 싶다.
1: 친구는, 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랬습니다.
0: 지금 듣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마음이었어? 이러면서. 좋습니다. 그럼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 노래
1: 네.
0: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그 벽을 허물게.
1: 네, 이 노래는 제가 저희 할머니 댁 가면 항상 그 소파 옆에 할머니 어릴 적 사진 있어요. 흑백 사진. 근데 할머니가 그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당신의 어릴 적 사진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제 동생 같은 거예요. 그 사진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쓰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 마음에 벽이 있다면 손녀로서 내가 그거를 허물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노래입니다.
0: 야, 이게 흔치 않은데,
1: 네.
0: 원래도 할머니랑 사이가 좀,
1: 할머니랑 사이 좋아요. 근데
0: 원래도
1: 막
0: 좋아요?
1: 각별하고 막 아끼는 그런 사이보다 제가 좀 많이 장난치고 많이 좀 놀리고 우리 할머니한테 어. 약간 그런 친구 같은
0: 네.
1: 좀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예요. 네.
0: 할머니 입머리 났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놀리고 그렇죠. 어, 대박이다. 네. 엄청 친한 거지 그러면.
1: 맞아요.
0: 가까이에 사세요?
1: 네, 가까이에 살아요. 한 버스 자, 세 정거장?
0: 아 진짜. 네. 그러면 그렇게 할머니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내가 할머니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 얘기해 드렸어요?
1: 그 콘서트장에 와서 처음 들으셨고.
0: 오, 어머.
1: 네, 근데 저희 할머니 스타일은 그냥 어. 그래 잘했다 어. 정도.
0: 어. 아 진짜 더, 이렇게 네. 막 특별히 감상적이 되시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1: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손녀 딸로서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막 스트리밍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전화 자주 하고. 안부 묻고 이게 더 할머니가 바라는 거일 텐데 에. 이렇게 음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또 뭐 죄송함까지는 아니지만 에. 또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0: 또 모르죠. 할머니가 또 친구분들 계신 커뮤니티에서
1: 맞아 자랑하실 수도 있죠.
0: 들어봤어?
1: 네.
0: 땡포티파이 까나봐. 이거 미쳤어 이 노래. 이게 뭔지 알아? 내 마음의 벽을 허문다고 우리 어. 건이가 이를 자랑하고 있을지도 어, 모르지. 100번 전화해봐라. 이런 노래 만들어주는 손녀 있어? 딱 이러면서. 어,
1: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0: 어, 더 궁금해지는데 이 노래 올 8월에 나온 건희 씨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한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듣고 올게요.

0: 건희의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듣고 왔습니다. 준희 노래 들어봤는데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네. 아예 다르게 들려요. 감동이 갑자기 한겹이 싹 쌓이는 느낌이랄까. 네. 할머니도 바로 그냥 반말로 헤이 프렌드로 해버리니까 근데 상상도 못했지 나는.
1: 너라고 하면서.
0: 바로 말을 놔버리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 건희 씨가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로 이 세 개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셀프 어웨이, 하트풀, 프레젠트. 셀프 어웨어. 어웨이가 셀프 어웨어라는 거는 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가? 네.
1: 이게 이제 제 감정을 잘 들여다보자.
0: 아.
1: 나를 잘 안다고 저는 아직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라는 뜻에서 셀프 어웨어를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1: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써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현 시점 건희는 네. 노래를 만드는 일, 부르는 일 뭘 더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저요?
0: 근데 이게 공격적인 질문인데 작가님 왜 그러는 거예요?
1: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어려운데 이거는?
1: 저는 근데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 그거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달까요?
0: 오케이. 오케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근데 사실 네. 오래 음악을 하다 보면 네.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예전처럼 음악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체가 쉽지 않아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 계속 음악을 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음악이 너무 좋다는 건 저는 너무 부럽고 좋아요.
1: 아, 정말요?
0: 그렇다고 저도 뭐 제가 지금 싫다는 건 아니지만
1: 네, 그렇죠. 네.
0: 아, 좋습니다. 두 번째 거는 네. 하트풀.
1: 네.
0: 건희 씨의 수식어 하트풀. 하트풀 네. 건희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하트풀. 건데 요거는 좀 진심? 아니면
1: 네, 맞아요. 진심으로 하겠다, 뭐든.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습니다.
0: 근데 그게 내가 원래 항상 진심이고 솔직한 사람이다.
1: 네.
0: 여서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네. 싶다라는 의미의 수식어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어떤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1: 그러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뭔가 뭐 하나 할 때 그냥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그냥 쉽게 네 딱 그거예요. 네.
0: 지금 되게 상업적인 말투로 진심 어리지 않은 말투로 진심이고 싶다고 네. 말씀을. 근데 왜요? 뭔가 가사를 쓰거나 네. 이렇게 할 때 이건 가짜인가? 이런 걸 좀 항상 경계하시는.
1: 아 뭔가
0: 꾸며내려고 한다.
1: 이게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거나 조금 슬픈 얘기거나 하면은. 뭔가 꺼려진 적이 있었어요. 좀 되게 밝은 거 써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장을 좀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진심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자 이런 느낌입니다.
0: 그리고 그렇게 해서 꾸며내서 쓴 건 귀신같이 결과도 좀 별로죠.
1: 맞아요. 맞아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0: 뭔가 듣는 이들도 느끼죠.
1: 네.
0: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되네요. 좀 다른 분이 협업을 하자 아니면 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작업도 하고 싶은 계획이 좀 있으세요?
1: 제가 드리는 거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죠.
0: 네. 그쪽으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1: 아 그래요? 좀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0: 좋다 좋다. 그러면 마지막 그 수식어로 프레젠트.
1: 네.
0: 요거는 현재? 네. 요런 뜻 맞나요?
1: 요거는 현재에 집중하자. 네. 뭔가 다 집중이네요. 집중을 좀 못하나 제가. 네.
0: 왜요? 뭔가 과거나 과거의 얽매이거나 미래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쪼들리기 싫다?
1: 맞아요, 그거예요. 딱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은 딱 진짜 이 대화에 집중하고 딱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자 이렇게 그런 생각입니다.
0: 그런 거를 되게 일일이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 보다.
1: 근데 요 세 단어는 그 뭐랄까 저희 예전에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작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단어 세 개를 만들어 오라고 저한테 숙제를 주신 거예요.
0: 아.
1: 그래야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본인도.
0: 그래서 만든
1: 그래서 거구나. 그래서 저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0: 이름 앞에 붙이는
1: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네.
0: 뭔가 나를 설명하는 키워드 세 개를 줘야 내가 그걸 가지고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1: 맞아요.
0: 거였군요.
1: 맞아요.
0: 키워드였군요.
1: 네. 그랬습니다.
0: 그래도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1: 와우!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가수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희 씨 인터뷰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건희,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음악 중심 무대에 다시 서고파? 작년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0: 네.
1: 왜요? 왜? 왜 다시 서고 싶어요?
0: 아, 이때 그냥 너무 떨었어요. 발발 떨었어요, 무대에서. 너무 떨고, 뭐 안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서서 부르는 건데도, 그 음악 중심 환경이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또 팬분들도 되게 열정 넘치시고, 막 계속 세트도 막 바뀌고 뒤에도, 그 환경에 제가 좀 기가 죽은 거죠, 한마디로.
1: 생방이셨어요? 산옥이셨어요?
0: 산옥이었어요, 심지어. 근데도 그랬습니다. 지금 가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뭔가 긴장돼서 진짜를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네, 다시 하고 네, 싶다는 거군요. 네.
0: 맞아요.
1: 좀 긴장을 하시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0: 저 긴장 엄청 해요. 엄청 많이 하고.
1: 되게 저희가 라이브 하시는 영상 몇 개를 봤는데 네. 되게 뭐랄까 즐기는 바이브?
0: 네. 아니에요.
1: 가짜군요.
0: 네. 가짜입니다.
1: 즐기는
0: 다
1: 연기.
0: 다 가짜예요. 네. 네, 이제 영배 선배님은 네. 전혀 그런 거 없으시죠?
1: 저요?
0: 네.
1: 아니요, 저도 오락가락해요.
0: 그래요?
1: 당연히 처음보다는 정말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 서보는 무대가 더 적으니까 뭐 음악 중심도 뭐 가슴을 몇 번에 갖고 뭐 하니까 처음보다는 덜하지만 네. 아, 막 아직도 숨이 턱턱 정말 어제도 아까 말씀드린 녹화를 했는데 별로였어요. 너무 긴장됐어.
0: 긴장하시는구나.
1: 이상하게 숨이 잘 안 쉬죠. 막 그런 날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제가 제 뒤에 아까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분 제가 내려오자마자 노래를 부를 때 아주 내가 죽겠더라고.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
0: 잘하시니까.
1: 네. 저도 그렇죠. 근데 뭔가 긴장될 때 어떻게 하세요? 딱 올라갔다. 근데 너무 긴장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이겨내기 위해서?
0: 긴장될 때요? 그냥 해야죠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1: 없는데 네. 저는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진짜 네. 이거 너무 잘하고 싶은데 긴장된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 막 깔보려고 노력을
0: 아 그렇구나 네. 꿀팁인가요 그거?
1: 네, 꿀팁이에요.
0: 저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1: 아주 난리가 나 보려고 아주 다들 찾아왔구만 이러면서
0: 마인드
1: 아이고
0: 컨트롤.
1: 어쩔 수 없이 잘해야겠다 이러면서 예예 예. 네, 나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네. 죄송하지만 앞에 분들을 깔보고
0: 자신감을 이제 네. 올리는 거죠. 아, 좋은
1: 그
0: 방법인데요.
1: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유 뭐 이거 한다고 뭐 인생 바뀌냐?
0: 그 마인드 저도 가끔 생각해요.
1: 뭔지 아시죠?
0: 네네네.

0: 있고 처음 시켜주셨던 공연이었는데 그때는 반은 제 노래, 반은 커버.
1: 커버고,
0: 예. 네, 노래가 많이 없어서 예. 그때가 첫 이제 라이브입니다.
1: 어땠어요? 잘했어요 그때?
0: 그때 그래도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부담이 좀 덜하니까.
0: 네,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1: 지금은 이제 큰 페스티벌에도 서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나는 이렇게 관객들의 집중을 이런 방법으로 시킨다. 내 공연 스킬 이런 거 있을까요?
0: 제가 원래는 막 소리 질러 이런 거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1: 그거 한번 맛보면 못 끊어요.
0: 네, 그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좀 합니다.
1: 하고 있고. 네. 멘트도 되게 욕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0: 아, 아무래도 노래만 잘하면 또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웃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영배님 앞에 멘트 하실 때도 놀랬던 게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게 진짜
1: 아까 맨 앞에
0: 뭐 추석 그 있잖아요. 하프타임이 지났고 막 이런 거 있죠. 저 진짜 너무 놀랬어요 속으로.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1: 왜 못해요?
0: 너무 말이 꼬이고
1: 에이.
0: 아 너무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 너무.
1: 전 냅두면 한 15분 정도는 그냥
0: 아 그냥요? 그냥. 와
1: 전 공연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0: 아 진짜요?
1: 건희 씨랑 저랑 똑같이 30분 하잖아요. 저는 두 곡 못해요.
0: 아 그렇구나. 와, 멋있습니다.
1: 아, 근데 그건 성격이고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그래요?
1: 네. 완전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지금 관객들은 건희 노래 너무 잘한데 네. 하고 지금 모여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듣고 싶은 건 있긴 있을 것 같아. 메들리로다가 그냥
0: 조금 줄이고 노래를
1: 아직은 노래나. 지금은 네. 너무 핫하다. 아, 멘트를 길게 하긴 핫하다. 아,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0: 좋습니다.
1: 농담이고 다음 인터뷰입니다. 건희 슬럼프 극복 방법 영화 같은 새로운 인풋으로 자극받아. 오, 좀 이렇게 안 써지고 이럴 때 영화 같은 거 보시는군요.
0: 원래는 그랬는데 아 봐도 영감님이 안 오실 때는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 봐도
1: 그게 저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려고 그런 걸 보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0: 맞아요, 맞아요.
1: 감성적이 안 돼 내가. 왜냐면 마감이 다가오고 네. 막 하니까.
0: 맞아요.
1: 근데 그것도 보다 보니 효과가 없어요?
0: 아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좀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해요.
1: 그것도 좀 문제야.
0: 네,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인풋이 말랑말랑해진 거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1: 그치.
0: 아닌 것 같아요.
1: 요즘 뭐 OTT 시리즈들 뭐 인기 있다 이런 거 좀 이렇게 보면 네. 일단 몇 명 잘리고 시작해요. 막
0: 맞아요.
1: 피투성이로 시작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말랑말랑해진 오히려 쫄깃쫄깃.
0: 네. 오히려 현실이 재미가 없어지는 도파민이 너무 나와가지고. 그런 또
1: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똑같은 것 때문에 어떡하지 할 때 제가 요즘에 찾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0: 알려주세요.
1: 가사 해석 너튜브를 봐요. 그거 있잖아요. 비 내리는 비 개인 오후에 뭐 너는 어디 있니? 막 이런 제목 막 네. 근데 네. 팝송 네. 해석돼 있는 거 막 있잖아요. 그게 그 너튜버 나름의 의역처럼 되게 감성적으로 한국말이 써있기 때문에
0: 맞죠.
1: 한국 가사를 들었을 때 느낄 수 없는 다른 감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해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가끔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 것도 보고
0: 좋은데요.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추천드립니다.
0: 네.
1: 좋아요. 그러면 건희 씨의 추천곡 하나 듣고 올 텐데 걸프렌즈의 네.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0: 네.
1: 빅톤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Maybe I Love You. 이 노래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노래가 그 걸프렌즈가 그 보니까 20년 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 체리나님이랑 유리님이 같이
1: 그 팀 맞구나 지금 네. 만나고 있었는데
0: Maybe I Love You 이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인별 그룹이라고 네. 하나요?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그 영상이 나왔는데 너무 요즘의 비주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핫한 그런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고 해서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고 싶어서
1: 이거 다 싶으셨구나.
0: 네네.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1: 걸프렌즈

0: 걸프렌즈 피처링 빅톤이 함께한 Maybe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입니다. 먼저 진지 드신 이야기. 그 품절 대란으로 유명한 허니버터 땡 그 과자를 엄청 좋아하신다면서요?
1: 아, 제가 이거를 네. 앉은 자리에서 한 세 봉지까지 먹은 적 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도.
0: 지금도?
1: 네.
0: 근데 그 그냥 뭐랄까 플레인 감자칩,
1: 네.
0: 포테토 뭐 이거나 네. 포카 요거보다 허니 버터 땡겨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1: 요것이 이제 허니의 달달함과 버터의 짬이 공존하는 네. 매력적인 과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요것은
0: 네. 더 빨리 좀 질리던데 저는.
1: 저는. 하나를 좋아하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좀 집착하는구나.
1: 좀 그건 네. 그냥 다른 거 생각하기 좀 싫어하는 자연이 손이 가는.
0: 지금 혼자 사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사세요?
1: 지금 혼자 살아요.
0: 그러면 좀 식사 패턴은
1: 뭐 예를 들어 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고 네 그냥 뭐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네 친구들이랑 뭐 많이 먹고

0: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1: 그 집에서 혼자 드시게 되면 배달 음식 주로?
0: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1: 요리도 하세요?
0: 요리는 가끔 가끔 이제 가끔. 파스타 정도. 네, 그 정도.
1: 약간 아까 혹시 추석 때 가족들하고 같이 드시게 될까봐 약간 지금 염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망설이면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네,
0: 그래도 가끔 합니다. 가끔.
1: 가끔. 네. 배달 주문하시면 보통 어떤 음식 위주로?
0: 아, 저는 요즘 또 편백찜.
1: 아, 고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찜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저기 나물이랑 네. 숙주랑 이렇게 네. 해가지고.
0: 근데 친구들이 편백찜은 만들기도 쉬운데 뭘 그걸 배달해서 먹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좀 시켜 먹고 요즘 그럼 그거 좋아합니다.
1: 편백찜은 주문하면 어떻게 와요? 그 고기랑 네. 숙주랑
0: 배추랑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1: 아, 그 근데 그렇다고 편백 나무에 싸서 오진 않잖아요.
0: 아, 그렇진 않아요. 플라스틱에 와요. 플라스틱에. 그래도 뜨겁게. 예. 네.
1: 찌를 때는 편백에 쪘을지언정 맞죠. 나에게는 이제 플라스틱에 담겨 오죠. 네. 그거에다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래도 그거는 뭐랄까 좀 건강식이잖아요.
0: 그렇죠. 네. 일말의 양심 같은 거죠. 네. 근데 스케줄 좀 끝났다, 공연 끝났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마라샹궈.
1: 아.
0: 마라탕 이쪽으로 갑니다.
1: 조금 어그레시브한 맛을 좋아하네요. 그쵸. 공격적인 맛을 좋아하네요. 네. 허니도 그렇고 샹궈도 그렇고.
0: 그럼요.
1: 탕보다 샹궈가 먼저 나왔다는 거 네. 나는 이미 더 맵고 짠 것을 그쵸. 즐기고 있다 뜻이거든요.
0: 역시 아시는군요.
1: 그러면 술은요? 술도 좀 즐기는 편이세요?
0: 술은 잘 안 먹어요. 친구들이랑 좀 마시고 저는 일단은 좀 절대 슬플 때는 술 안 먹고요. 좀 그냥 놀 때.
1: 놀 때.
0: 네, 놀 때만 먹는 거지.
1: 재밌어. 왜 슬플 땐 난 술 안 먹어야지 좀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0: 그냥 뭔가 더 그냥 몸에 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1: 좋다, 좋다. 네. 네. 맞아, 맞아. 네. 좋을 때 먹어야지.
0: 그럼요. 네.
1: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건희 씨가 음악 시작할 때. 음악씬에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래서 좀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기분이 들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대요.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은 음악씬에 내 자리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지금은요? 지금은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에는 근데 도움 요청하는 걸 못했어요. 그냥 그때도 사실 이게 어렵고 이거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환경 이때 제가 보니까 되게 뭐랄까요 좀 버르장머리가 없었네요.
1: 왜.
0: 아니 그냥 뭔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도움 요청을 잘 못해서
1: 내가 더 다가갔으면 될 것을
0: 맞아요 맞아요
1: 다 나를 뭐 몰라준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고 것 같아요. 후회한다
0: 맞아요, 맞아요.
1: 이거죠.
0: 역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1: 다음 스케줄은 저랑 같이 가요.
0: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동역으로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그것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해서
1: 내가 했어야지 이런 거구나.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더 다가가서 내가 찾았어야지.
0: 맞아요.
1: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좀 건희 씨가 좀 넥스트 스텝? 뭐 네. 앞으로의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건 뭐예요?
0: 그냥 재미있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 아직은 전 사실 다 그냥 재밌어요. 새롭고. 그렇습니다.
1: 계속 재밌게 하고 싶다.
0: 네.
1: 재미를 신경 쓰는 거.
0: 네.
1: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으로 또 나미 씨의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0: 네.
1: 가까이 하고 싶은 그때. 이 노래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요즘 저의 바이브가 아까 그 노래도 그렇고 또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 노래가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날도 나미님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를 듣고 있었는데 되게 세련됐어요. 지금 들어도.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스포한 고염배 오늘은 가수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그러면 그 뒤로도 네. 보컬을 레슨을 받거나 하진 않으세요?
1: 아, 받았어요.
0: 어.
1: 한 1년 정도?
0: 어. 아, 1년 정도 받고 끝?
1: 그때 이제 네. 어.
0: 아니, 제가 항상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뵈면
1: 네.
0: 저는 한 번도 레슨을 안 받아봐가지고
1: 아, 정말요?
0: 항상 여쭤봐요. 어떻게 어. 생각하시냐. 근데 이게 대답이 다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아. 꼭 받으셔라 하는 분이 아. 계시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1: 아.
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건희 씨는 어떠세요?
2: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레슨을 멈춘 이유는 뭐 별로여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때 그냥 아, 그때 취업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스탑을 했었던 거거든요. 되게 아, 예전에 배웠어요.
0: 그 전에 배운 네, 거구나.
2: 훨씬 예전에.
0: 취업 전에.
2: 네.
0: 어, 그러면 지금은 필요성은 안 느끼고 계시고?
2: 아, 너무 느껴요.
0: 어, 아,
2: 저 숙소사 끝나고 안 그래도 어. 정말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0: 발성에서 아니면 스킬에서?
2: 발성. 발성이요. 이게 또 녹음이랑.

0: 그 라이브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라이브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1: 그럼 생각했던 선생님도 있으세요?
0: 아니 아직
1: 찾아봐야 되는
0: 상황. 찾아봐야 됩니다.
1: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왕 시그니처 질문 드릴게요.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아무거나 진짜 뭐 앨범이나 콘서트 스포를 해주셔도 되고 먼 미래 난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다 뭐 상관없습니다.
0: 저의 미래는 지금 앨범 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스포할 게 없네요. 저 어떡하죠?
1: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것 같다.
0: 아,
1: 나이가 저는, 많이 들었을 때
0: 그냥 이제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일상 속에 그냥 제 음악이 좀 곳곳에 장면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많이 내고 싶다. 이게 저의 스포랄까요? 그러면 네.
1: 아,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쭉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0: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1: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0: 네.
1: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0: 아, 네. 스포왕 청취자분들, 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건희 씨의 추천곡 놀이플라이의 그대 걷던 길, 이 노래 들으면서 건희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0: 네.
1: 하나, 둘, 셋! 스포! 스포!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0: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퇴근길 직접 고른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당신. 한 달에도 몇 번씩 설렘 가득한 공연장을 찾는 당신. 주말 밤 이어폰을 꽂고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2시간 스포왕 고영배.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5: 아이고, 명절은 명절이네. 오늘따라 편의점에도 사람이 되게 많네. 저기 공원도 북적북적 해가지고 다들 많이 먹고 산책 나왔나? 잠이 안 오나? 나도 좀 아이고 걸어야 되는데. 아우 나리야 반갑다. 너 추석 연휴인데 뭐 했어? 아, 친언니랑 집에서 쉬었다고? 아니 뭐야 일 그만두고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중인데 눈치 보여서 열심히 언니 수발 들고 있다고? 뭐? 오늘은 언니가 김치전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줬어? 그래서 너의 고민은 뭔 거지? 아, 그냥 저스트 한탄인가? 아, 그렇구나. 아, 일로와. 나리 일로와봐. 나리는 전도 만들어주고 집에서 언니 눈치 보느라 힘드니까 아이스크림 줄게. 아이스크림 좀 시원하게 먹어. 두 개 주자. 언니한테 잘 보이라고 냉동실에 슥 넣어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아, 언니 오면 먹으려고 넣어놨지 이러면서 두 개 줄게. 그래, 일단 뭐랄까 사람이 밥값은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언니 집에 이렇게 사는 거면 집값은 해야지. 나리도 너무 저기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눈치 이렇게 잘 봐가지고 잘 얹혀 지내도록 해. 연휴 잘 보내고 안녕. 어, 쫑이네 쫑이. 아, 쫑아 쫑이 잘 지냈어? 뭐 요즘 피곤하다고? 왜?

0: 남자친구가 네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만나서 쉴 틈이 없어. 뭐야? 거리를 두고 싶은데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일단 너는 쫑이는 매운 거, 매운 라면 이거 줄게. 이거 좀 먹어야겠다. 이게 방법이 있나? 매일 보는 걸? 그것도 멀리서 와서 힘들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시간이 너무 가까이 사니까 시간이 맞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야 이렇게 매일 보는 건 너무 힘들다 말을 어떻게 하지? 야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어디 학원을 다니게 됐다고 말해야 되나? 나 월수금반 끊었어 이러면서 우리 화목토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내가 안 보고 싶다면 너무 서운할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좀 기다려봐. 나도 좀 이따가 다시 좀 생각 좀 해볼게. 알겠지? 다음에 다시 얘기해. 안녕. 이야 비니 뭐지? 바니 잼 이거 뭐더라? 바니 당근 바니 니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바니 아니지 않아? 당근
1: 바니 당근 바니.
0: 그래 이건 아니고 편집하지 마세요. 지금 수정 PD 목소리 나왔거든요. 이거 왜 편집해? 정답 화면을. 너무 웃기네. 바니 당근 요거였네.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기억력이 자체로 안 좋아지는 거. 둘째, 이걸 게임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나마 수정이가 기억하잖아. 너무 비통하다. 이 리듬이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바니 근데 사실 지금 오고 있는 친구는 비니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비니 요즘 잘 지냈어? 그냥 좀 알려줘. 아시안게임 보다가 농구 입덕했다고. 친구랑 KBL 경기도 보러 다니면서 팀 정할 거야? 그래 그거 금메달 따고 지금 대단하더라. 너무 멋지더라 진짜. 이게 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지. 그래 내 주변에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 근데 아직은 그렇다고 막 프로야구처럼 대단한 막 그 열풍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되게 지금 가면 더 좀 수월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생각인데 한번 나중에 보고 어땠는지 얘기해줘. 선물은 농구공을 닮은 동그란 빵을 줄게. 다음에 봐. 안녕.

0: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싱스트리트의 Drive It Like You Stole It이었습니다. 아, 편의점에 오신 분들 오늘 지금 바니바니 당근 때문에 지금 앞에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언니 집에 얹혀 사시는 분. 에, 그래서 얹혀 살다 보니 수발 들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요거 뭐더라? 누가 한 얘기였더라? 동생은 엄마가 낳아준 합법적인 수발러다. 뭐, 막, 그 왜, 누가, 막, 무슨, 연예인이라고, 동생이 막 우산도 씌워주고, 누구죠? 정혜인 씨였죠, 이게. 근데, 아니요, 그 스태프가 아니고, 동생입니다. 동생이니까 이래도 됩니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런 맥락이죠? 좀,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땐 좀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도 유료로 했습니다, 다. 제 동생이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데, 돈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항상 심부름값 내고, 정당하게. 나 과자 좀 사다 줘. 그러면, 그냥 누워있어요. 저보다 이미 덩치도 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자 값에 두 배로 주면, 감사합니다, 형님. 이러고 사와요. 500원짜리 과자면 1000원 주면, 진짜 쏜살같이 가서 사오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본인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와서 매일 만나느라고 너무 힘들다.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야, 매일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좀 하루는 쉬자.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야, 아무리 가뿐도 이렇게 맨날 만나면 나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야, 좀 아니 하루는 건너서 봐줘. 막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만나야 되는 횟수, 스포왕 제작진 또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에 만나는 횟수, 연인이고요. 만난 지 1년 됐어. 지금 안정기에 들어간 거죠. 1년이 됐으니.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트 초기는 막 너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막 얘기가 잘 통해서 밤새 전화할 수 있고, 요런 시기는 다 지났어. 그래서 안정감 있게 1년째 연애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이 너무 좋아. 그리고 둘 다 직장인이거나 둘 다 학생인 걸로. 둘 다 이제 상황은 같은 거예요. 그때 일주일에 만나야 되는 횟수 한두 번이 좋다? 손? 한두 번. 오, 한 명. 세네 번이 좋다? 한 표. 저도 세네 번. 왜 한두 번이 좋으세요?
1: 아, 저는 그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어서.
0: 아.
1: 너무 자주 만나면 좀 싫어.
0: 작가님이 사실 한두 번에 한 표를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라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싫다. 그럼 이 사연 좀 공감대가 있으시겠네.
1: 네, 그냥 지속적으로 말하고.
0: 아, 그냥 말을 해버려? 네. 아, 나는 혼자 놀고 싶을 때가 있으니 여기는 내가 혼자 가서 놀겠다. 굳이 우리 데이트를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직접 한다. 라고 현재 솔로인 우리 작가님이 네, 좀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부녀 유부남인 피디님과 저는 1년 정도 연애했어도 그래도 한 세네 번은 보는 게 좋다. 실제로 연애 때도 그때쯤에는 진짜 한 세네 번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데려다 주러도 자주 가고 데이트하러 따로 만나기도 하고 하면 세네 번 됐던 것 같아. 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려주세요. 마지막 분은 그 아시안게임 보다가 농구 입덕했다고 하신 비니비니님이었죠. 저도 배드민턴도 너무 재밌게 봤고, 요즘 또 이렇게 한참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해. 그 안세영님 배드민턴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모두가 다 인생을 걸고 연습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압도적일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힘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스포왕 편의점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뭐야?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뭐야 이거. 거꾸로 읽으면 또 의미가 막 여러분 이거 뭐야를 거꾸로 읽으면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거꾸로 읽으면 상대방 오해합니다. 최신 유행이라면 뭐든 찾아보는 요즘 그거! 이번 주는요. 요즘 SNS에서 세대 판별기로 통하는 누르크크 말투입니다. 이거 화제라서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야! 추석 연휴다!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이거 웃기는 짬뽕이네 이거. 야 너는 니네 형 하는 거 봐라. 너는 짜장이냐? 이거 아주 웃기는 짜장 웃기는 짬뽕이네. 어우 시끄러워. 야 거기도 지방방송 좀 꺼라. 이게 대부분 다 화가 났네 이게. 야 가만히 있어보자. 핸드폰이 어딨더라. 야식 뭘 먹지?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 늘크크 특 소문냄 늘크크 특 번개함 번개로 모임 야 번개로 만나자. 그리고 화제가 된 거 몇 개가 되게 이제 저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빵빵 터지는 게 뭐냐면 혁디에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맞아 다 그거 허리띠라고 안 했는데 혁디 아니면 혁대까지 나오고 혁대 요거가 난리가 납니다. 아 지방방송 좀 꺼라 진짜 웃기네. 두 분은 신발 몇 문 신냐 모르죠. 그것도 저보다 윗세대는 다 아세요. 신발을 옛날에 사이즈를 260 이렇게 안 하고 신발 몇 문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했었어요. 나보다 형들은 다 아시더라고.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샤이니의 노래 방백.

샤이니의 방백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8576번님, 추석에 열심히 전 부치고 만두 빚고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회크닉 하기로 했어요. 그만해, 그만 신조어 만들어. 회크닉, 회 밖에서 먹는 거죠? 맞아. 나 조마조마했다. 나 어서 봤는데 아닐까봐. 회를 포장해 갖고 뭐 이제 예, 뭐 한강에서 이렇게 먹는 거 회크닉. 한강에서 회 먹는다 하면 되잖아. 회크닉.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추석 때 좀 이렇게 집안에서 막 계속 식구들하고 있다가 밖에 나들이 딱 하면 기분 전환되고 좋지. 운동도 되고. 저도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이벤트로 전 이렇게 같이 먹는 이벤트 하기로 했는데 분위기 어떠려나 저도 기대가 됩니다. 8268님, 맨날 아빠한테 독서실 갔다 올게 하고 고영배 오빠 보러 가는데요. 어머, 아빠가 갑자기 고영배 보러 가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으라고 하셔서 뜨끔했어요. 헤헤. 오빠는 나중에 다윤이 유나가 독서실 간다고 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보러 가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건 훗날 다윤이가 제 방송을 듣고 제 태도를 참고해서 본인의 행동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보안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놀랍긴 하네요. 누군가가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저를 보러 왔대. 너무 너무 뜨끔합니다 지금. 저까지도 마음이 뜨끔한데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하면 어떡해 아빠한테. 근데 확실히 제 첫째 딸 다현이가 6학년이거든요. 이제는 뭐랄까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엄마 아빠와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 공부하기 싫은 이런 마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은 진짜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어린이 청소년 육아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집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다윤이가 우리 아이들이 숨쉴 구멍이 아빠가 돼주는 게 맞다. 그거를 아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막 나서서 너 누구 보러 갔어? 막 이렇게 막 이거를 이제 더더욱 못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숙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공부하기 힘들고 엄마한테 혼나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아이들의 숨쉴 좀 기댈 벽 이런 게 돼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즘에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저도 막 혼내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래서 안 그러려고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힌트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다연 들을까봐. 노래 듣고 올게요. 더 로즈의 싸워.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4: 참.

0: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1: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아, 최근에 김간지씨가 또 너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그 강제 소환 당하며 큰 화제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밴드입니다. 사실 소란과도 꽤 동시대 활동 많이 했던 아주아주 아주 음악 잘하고 아주아주 아주 유니크한 밴드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고 김간지 씨에 대한 또 오랜 추억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운드나 음악을 많이 담당하시는 나잠수 씨와도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뵌 적이 있었던 아주 매력 있는 사람들, 매력 있는 팀이거든요. 특히 김간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하나만한 이야기긴 한데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친구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뭔가 애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고 느꼈었어요. 와, 근데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컨텐츠로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저도 몰랐죠. 하지만 그런 화제성과 이런 걸 넘어서 국내에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디스코 장르의 음악을 정말 재미있게 하는 팀이라서 이 팀의 한 지난달쯤에 나왔던 신곡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0190님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두 달 동안 준비한 공연을 드디어 올려요. 저는 무대에 서는 역할도 아닌데 떨리네요. 스포왕도 공연서기 전에 여전히 긴장을 하나요? 스포왕에게 긴장 풀기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신청하고 풉니다. 오! 010님 오늘 1, 2부 들으셨나? 그 이야기 좀 나왔는데. 잘 됐다. 0190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내가 해낼 거란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공연을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긴장 풀어주는 노래를 좀 들려달라 하셔서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어요. 실크소닉, 브루노마스와 앤더슨 팩이 함께한 Fly As Me, 콜드플레이의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다시는 이렇게 붙여 쓰지 마시오, 마지막 경고요 콜드플레이. 검색해보시면은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가 띄어쓰기 없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윤하의 나는 계획이 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0190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긴장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당연히 긴장하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스케치북 시절부터 그 해오던 그 시즌, 요즘 시즌즈 그 무대 갈 때마다 떨려서 마음에 들게 노래해본 적이 잘 없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죠, 오래 했으니까. 근데 진짜 긴장을 안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그 긴장을 안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낸다면 정말 어떤 일이든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아, 공연할 때 피크닉 존에 관객들 도시락을 뺏어 먹은 요거, 예전에도 했었고, 예전에는 닭강정 이렇게 막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샤인 머스켓, 자꾸 껍질이 입 안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음 곡을 부를 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샤인 머스켓 하나를 주신 관객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집어먹은 거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뭐 하면서 보내실 건지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연에 딱 맞는 노래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용희님이요. 연휴에 혼자 있고 싶어서 별거 안 하고 그냥 쉽니다. 계획이라고는 배달음식 시켜 먹기 이거밖에 없네요. 연휴에 배달음식집은 다 그대로 하나? 닫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겠죠? 생각보다 배달음식 수요가 있어서 어디 못 가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제 동생도 그 카페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빨간 날에 꼭 가서 문 열더라고요. 그렇게 의외로 명절 연휴 이럴 때 가족분들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갈 만한 곳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어디 안 가시고 꼭 누구 안 만나더라도 용희님 다른 거 해볼 만한 것들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대청소 어때? 아니면 대청소가 좋겠어. 아니면 뭐 저도 이번

오늘 방송 마지막 말미에 하나 여러분께 진짜 진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저께 운동 시작했습니다. 9개월을 미뤄서 운동이 그저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휴 동안 계속 좀 하고 이번 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PT를 끈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몸이. 사람 수준은 돼야 운동을 할 텐데 지금 PT를 끊으면 사람 수준 만드는데 한 달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 레벨로 올려놓고 가려고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연휴에 운동해보시면 어때요? 꼭 헬스장 안 가더라도 뭐 가볍게 뛰거나 팔굽혀펴기. 저 하나 더 꺼드럭거려도 될까요? 문틀철봉도 샀어요. 아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두고 봐. 나 이제 진짜 운동한다. 7768님 저는 28일 월요일도 연차예요. 하루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그러겠네. 아이고 미리 연차를 해놨구나. 이게 좀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연휴 뒤에다 내 연차 붙이는 거 막 눈치 보이거나 그러지 않겠지? 뭐 다른 걸 잘 아꼈으면은 이렇게 잘했네 잘했어. 하루 또 푹 쉬시고 슬픈 화요일. 농담입니다. 편안한 화요일에 또 출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스포왕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들 준비했으니까 연휴 마지막 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오, 로시 퍼스트 트레인. 혼자 있고 싶구나.

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주말 코너였던 김신의 음반가게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확장 오픈합니다.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장르가 다 다른 5장을 소개하는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그 네 번째 시간, 오늘 제가 고른 앨범은 영화 바비입니다.

그레타 거윅이 연출한 2023년 영화 바비 사운드 트랙에서 리조의 핑크로 시작했습니다. 66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일 동안의 김신의 음반가게, 매일매일 장르를 바꿔 소개해드리는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제가 첫날만 해도 이 5일장이라는 부제가 좀 민망해서 자주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좀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유치하면 어때요? 네, 5일장. 5일 동안 5장, 장르가 다른 5장을 소개.

하는 시간. 이거 나름 다 흐름이 있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가든 스테이트의 사운드 트랙을 골랐고요. 두 번째는 제프 브리스가 주연한 크레이지 아트의 컨트리 음악. 예, 제프 브리지스가 영화에서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뭔가 명절을 맞이하여 어른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고른 영화였고요. 그리고 어제는 차례 준비하고 뭐 가족 만나고 하는 또긴 여정 어디 다녀오고 하는 힘들었을 분들께 이제 축제다 해방이다 하는 의미로 슬럼독 밀리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바비. 뭐 이제는 그런 집들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여전히 남녀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힘들었을 며느리와 딸들을 위하여 모여라 여자들 세상이다. 영화 바비의 오늘은 팝, 네, 팝 장르의 지금 제일 핫하고 잘 나가는 뮤지션들의 팝 음악들을 한 시간 내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춤을 전혀 못 추는 저까지도 춤추고 싶게 만드는 두아리파의 댄스 더 나이트였습니다. 영화 속 장면 아주 재밌었죠? 처음 이 밥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 1990년대에 발표된 아쿠아의 바비걸이라는 노래가 사운드 트랙에 쓰일까? 였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는 이제 쓰지 않기로 했는데 마고 로비가 그레타 거윅한테 아, 그 노래 꼭 들어가야 돼. 영화에 어떻게 좀 넣어줘. 라고 간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레타 거윅이 알았어.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아쿠아를 공동 작곡가로 올리고 니키 미나지가 그 노래를 새롭게 해석하여 바비월드라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곡을 지금 준비했고요. 이어서 찰리 XCX의 스피드 드라이브 그리고 카롤지의 와타티까지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Stop playing with them.

최곡이었습니다. 니키 미나즈의 바비 월드, 아쿠아의 바비걸을 샘플링을 했고요. 그리고 찰리 XCX는 미키를 또 샘플링했죠. 스피드 드라이브라는 곡, 그리고 카롤지와 알도랭스가 함께한 와타티까지 이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비랜드에는 바비만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의 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바비랜드의 그 남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 곡은 샘 스미스의 Man I Am,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언 고슬링의 I'm Just Ken. 이게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기도 했죠. 그리고 역시 라이언 고슬링의 Push. 이게 맥시박스 20의 노래를 영화에서 이제 부르는데 아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죠. Push까지 이렇게 세 곡, Man I Am, I'm Just Ken, 그리고 Push.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씨네 음반가게 5일장. 네, 닷새 동안 서로 장르가 다른 5장의 영화음악 앨범 모두 그래미 어워즈 사운드 트랙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음반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바비 사운드 트랙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곡이었죠. 캔덤, 바비랜드에 맞서서 남자들의 세상 캔덤을 세우려 하던 남자들의 노래들입니다. 샘 스미스의 Man I Am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의 두 곡이죠. I'm Just Ken 그리고 Push. 이 Push 선곡은 정말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가사하며 음악의 장르하며 딱 그 캔덤의 그 핵심 정서를 담고 있는 Push. 아, 그 바비랜드 남자들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죠. 자, 이제 두 곡 또 준비했습니다. 도미닉 파이크의 Hey Blondie 그리고 하임의 Home.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도미닉 파이크의 Hey Blondie 그리고 하임의 Home. 이 바비 사운드 트랙은 참여한 뮤지션 이름만 봐도 와 뭔가 좀 설레지 않나요? 리조부터 두아리파, 니키미나스, 찰리 XCX, 카롤지, 뭐샘 스미스, 도미닉 파이크, 하임 그리고 이제부터 들려드릴 뭐 빌리 아일리시, 키드 라로이, 또뭐 칼리드 등등등 와 어떻게 이 많은 뮤지션을 다 모았냐 싶을 정도의 영화 바비의 팝들. 이제 아카데미 주제가상 받은 그 노래 들어야죠.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그리고 더 키드 라로이의 Forever and Again 그리고 칼리드의 실버 플래터 세 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더 키드라로이의 Forever and Again 그리고 칼리드의 실버 플래터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영화 바비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 뮤지션 또 세 명의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핑크 팬서리스의 Angel 그리고 게일의 Butterflies 그리고 에이바 맥스의 Choose Your Fighter 이어 듣겠습니다.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핑크 팬서리스의 Angel, 그리고 게일의 Butterflies, 에이바 맥스의 Choose Your Fighter였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하루에 한 장씩 다섯 장의 음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영화 바비의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 공식 사운드 트랙 수록곡 가운데는 이제 한 곡 남았어요. 템 임팔라의 Journey to the Real World 한 곡 남았는데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게 디지털로만 발매된 5050의 바비 드림스라는 곡이 있죠. 아마도 계약 분쟁이 아니었다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곡이다 싶은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곡 되게 좋아요. 이게 바비는 사운드 트랙 버전이 워낙 많아서요. 다른 좀 스페셜 에디션 버전에는 이 곡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디엔 빠져있기도 하고 그런 곡이기도 해요. 바비 드림스. 하지만 K-POP이 바비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했으니 마땅히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두 곡을 이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테임 임팔라의 Journey to the Real World 그리고 이어서 5050의 바비 드림스 두 곡입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추석 연휴 특집 김신의 음반가게 내일 마지막 한 장의 앨범 뭘로 할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2: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HLKB FM 문화방송 FM입니다. 초단파 91.9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 라디오의 방송편성 책임자는 라디오국장 김현수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MBC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대응 요령을 숙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 발생 전의 대비 방법과 발생 이후의 대응 요령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하고 TV와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파손, 화재, 가스 폭발, 붕괴, 낙하물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진동을 느끼면 탁자 아래 등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가방이나 손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강하지 않은 초기에도 방심하지 말고 가스레인지나 전열기구를 끄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 사고를 예방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이동합니다. 아이,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피시키고 학교나 직장, 다중이용시설에선 안내방송이나 비상유도표지에 따라 질서있게 움직입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 건물 외벽이나 간판, 유리창 등 낙하 위험이 있는 곳을 신속히 벗어나 넓은 공터, 공원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차량 운전 중일 때 흔들림을 느끼면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천천히 정차한 뒤 라디오를 통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지진특보나 여진 가능성이 있을 땐 비상연락처와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정전에 대비해 손전 등 휴대용 라디오, 배터리, 비상식량, 물,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진 이후엔 여진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집 안으로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주변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가능한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라디오와 재난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진의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이는 시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흔히 집안의 대소사를 챙긴다는 말 많이 하죠. 가족 사이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신경 쓰고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가야 하고요. 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명절도 이런 대소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만큼은 그 부담 내려놓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27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성시경의 거리에서였습니다. 아, 드디어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연휴가 며칠이었죠? 목, 금, 토, 일. 나흘. 어떻게 보면 짧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길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연휴 날인 만큼 좀 차분하게, 편안하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 만나는 거 오랜만에 보면 참 좋죠? 근데,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김명옥님께서요, 10월 3일 상암동에 있을 마라톤 연습하러 일찍 나왔어요. 처음 해보는 마라톤이라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아침 공기가 힐링이 됩니다. 아들하고 10km 신청했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상암, 지금 제가 있는 곳, 이곳 상암에서 10월 3일에 마라톤이 있군요. 준비 잘 하시고요. 또 이게 처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차근차근 하실 수 있는 만큼 완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네, 매주 일요일에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입니다.
0: 작가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1: 아, 추석 연휴 이번에 이제 굉장히 바빴다가 딱 브레이크 걸리는 연휴여서
0: 진짜요?
1: 아주 편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요즘 워낙에 바쁘시다는 내용을 여기저기서 제가 들어가지고 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1: 아, 가을이니까 또 날씨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여러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저는 사실 바짝 일해야죠.
0: 그렇죠. 네.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가수들의 그쵸, 성숙이.
1: 그쵸, 맞습니다.
0: 또 책도 내셨고요.
1: 책도 냈고요.
0: 아, 네. 진짜 대단하세요. 몸이 지금 뭐 한 세네 개를 돌아가면서 쓰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더 있었어도 대학원 딱 보내놓고 이제 저는 일에 집중하고 공부는 네가 해라. 일은 내가 하겠다.
0: 아니 누가 공부 시킨 거 아니고 본인이 지원해서 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네. 공부를 제일 싫어하세요?
1: 그래도 공부는 공부더라고요.
0: 그래요? 네. 다행히 이번에는 명절 스트레스는 없으셨군요.
1: 아, 그렇죠. 너무 깔끔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0: 아. 네. 아시안 게임도 즐겨주시고요.
1: 아시안 게임 물론이죠.
0: 네.
1: 제가 또 스포츠 좋아하니까 아시안 게임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 함께 할 주제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가을이 오면 클래식입니다.
0: 아.
1: 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작곡가 집중 탐구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주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예로부터 이 가을은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풍요로움을 또 함께 나누는 계절이잖아요. 음악가들 역시 수확의 기쁨, 가을의 축제, 뭐 쓸쓸한 늦가을의 풍경까지 가을의 다양한 모습을 음악에 담아냈습니다. 같은 계절을 바라보면서 작곡가마다 어떤 장면에 주목하고 어떤 음악을 표현했는지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이 클래식 음악 속에 담긴 다채로운 가을 풍경 따라가 보겠습니다.
0: 네, 지금 또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고향 내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딱 차에서 들으면 또 좋을 노래들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다른 계절도 그렇지만 특히 클래식하고 가을은 정말 의미가 이미지가 맞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1: 정말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쵸? 실제로 가을에 많은 음악회들이 또 열립니다.
0: 아, 네. 야외 음악회들이 이때 좀 많이 열리죠.
1: 정말 많이 열리죠.
0: 네. 그러면 가을을 음악에 담아낸 작곡가 그 첫 번째는 누구인가요?
1: 네, 계절을 표현한 클래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발디의 사계 네, 준비해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계절의 풍경을 네 편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그려낸 작품인데 그중 가을은 이 한 해의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풍요로운 결실을 축하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0: 네.
1: 이는 비발디가 각 곡의 악장마다 붙여놓은 짧은 시, 소네트라고 합니다. 네. 짧은 시에도 잘 드러나거든요. 이 가을의 1악장 소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풍년을 축하하고 바커스의 술로 열기를 더한다.
0: 오.
1: 그들의 연회는 잠으로 끝난다.
0: 그쵸.
1: 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이 1악장은 그래서 밝고 경쾌한 합주로 시작하며 즐거운 축제의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이어서 독주 바이올린이 약간 비틀거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술에 취한 아까 바커스의 술로 예,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에 빠져드는 장면을 느리게 그리면서 마무리를 하죠. 네, 이 방금 읽어본 소네트 떠올리면서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수확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 당시에 기쁜 일이었겠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봄부터 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은 거의 반년 넘게 진행한 프로젝트가 딱
1: 맞아요.
0: 끝나는 날인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 역시 수확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할 만하죠.
0: 네, 당연히 취해야 하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바이올린으로 어떻게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이 현악기의 또 독특한 주법, 뭐 예를 들어서 트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는데 이 트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인접한 음을 매우 빠르게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는 기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랑 그 바로 옆에 레 음을 도레 도레 도레 도레 도레 도레 이렇게 빠르게 굴리면서
0: 예,
1: 연주하는 그 소리를 트릴이라고 하고
0: 네.
1: 이 곡에서도 이 바이올린이 현을 빠르게 떨며 연주하는 트릴 구간을 들으면 마치 술에 취해서 이렇게 흥겹게 휘청휘청하는 듯한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0: 네, 그때 기쁨을 함께 상상해 보면서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 1악장 함께 하시죠.

0: 네, 비발디의 사계중 가을 1악장 감상하셨는데요. 아우, 이 기쁨과 평화가 느껴지네요.
1: 그렇죠.
0: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아, 네. 정말 밤낮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축제를 열 수 있다.
1: 그렇죠.
0: 하는 그 마음 느껴졌습니다.
1: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전부였을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거 말고
1: 사람들한테는.
0: 일이 없죠.
1: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한 곡 감상해 봤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 비발디의 사계가 바이올린과의 협주로 계절 풍경을 그렸다면 다음 이제 소개할 하이든의 사계는 독창과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오라토리오로 계절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중 3부 가을에서는 풍성하게 익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이 모습부터 사냥과 포도 수확까지 당시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채로운 가을 풍경이 또 여러 곡에 걸쳐서 풍겨지는데요. 가을 중 마지막 곡 한번 준비해봤는데 제목이 유해 유해 데어 와인 이스트다 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독일어예요.
0: 네.
1: 우리말로 하면 야호 야호 포도주가 나왔다. 네, 와인이 이제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0: 아, 네. 그렇군요.
1: 그렇죠. 합창곡이기 때문에 이 힘찬 환호와 함께 시작해서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벌이는 축제의 열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펼쳐지는 한바탕의 축제를 떠올리면서 이번엔 사람의 목소리로 가을을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0: 네, 또 우리가 비발디의 사계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1: 그렇죠.
0: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이 하이든의 사계도 있다고 유명하다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을 오라토리오 사계 3부 중 가을 유해 유해 데어바인 이스트다 함께 듣겠습니다.

0: 클래식 라디오 이번 주에는 가을이 오면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3부 가을 중 유해 유해 데어바인 이스트다. 우리말로 야호 야호 포도주가 나왔다였습니다.
1: 네.
0: 제목을 알고 더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합창곡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기쁨이 느껴지네요.
1: 그렇죠. 네. 첫 가사부터 이제 야호 야호 네. 네, 포도주가 나왔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기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오늘 만나볼 작곡가들이 음악에 가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계속해서 이번에 만나볼 작곡가는 또 어떤 모습을 담았나요?
1: 네, 다음 작곡가는 이제 베토벤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베토벤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작곡가인데 그러한 자연에 대한 애정을 담아 1808년 완성한 작품이 바로 교향곡 6번 전원입니다. 단순히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기보다 자연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특히 3악장에는 이 베토벤이 직접 붙인 농부들의 즐거운 모임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악장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며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악장이고 다음 악장인 4악장에서 이 먹구름과 폭풍우가 갑자기 몰려오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기 직전 아주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하는 그런 악장으로 꼽힙니다. 경쾌한 리듬과 반복되는 춤곡풍 선율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곡이 베토벤의 자연주의 성향이 잘 드러난 곡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더 악기 구성 같은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죠?
1: 그렇죠. 이 9곡의 교향곡 중에서 유일하게 뭐 팀파니나 트럼펫, 트롬본, 피콜로 같은 자극적인 악기의 사용이 극도로 절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쵸. 소리를 인위적인 소리 말고 자연 그대로의 소리 소리로 이 경쾌함, 감정을 표현해보자 이런 철학이 담겨있는 곡이죠.
0: 약간 쨍한 소리를 줄였다라는 뜻이겠죠.
1: 네.
0: 그렇죠. 한번 그 점을 유의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작품번호 68번 전원 중 3악장 감상하시죠.

0: 까지 한 음악 잡지의 의뢰로 작곡되었고 매달 한 곡씩 잡지에 실려서 독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각 곡에는 그 달의 풍경과 정서를 보여주는 이 제목과 함께 러시아 시인들의 시구가 덧붙여져서 계절의 분위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지금은 9월이지만 오늘은 이제 10월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목이 이제 가을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진행됩니다. 가을, 가련한 난초 위로 내려앉고 낙엽은 바람에 흩날린다. 라고 짧은 시가, 시구가 적혀 있습니다.
1: 오, 네. 진짜 쓸쓸하네요.
0: 그렇죠, 뭔가.
1: 그렇죠. 처량한데요?
0: 네.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늦가을의 쓸쓸한 정서, 이 잔잔한 반주 위로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과 곳곳에서 나타나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센티멘탈한 그런 분위기까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1: 네. 작가님이 코너에서 소개해 주신 차이콥스키의 음악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요. 차이콥스키가 짧은 피아노 소품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좀 울리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이 차이콥스키가 작곡가마다 정말 그 자신의 강점이 뚜렷한 그쵸. 작곡가들이 있었는데 차이콥스키는 딱 하나예요. 그 멜로디.
1: 맞아요.
0: 예, 이 선율 뽑아내는 능력이 그쵸. 진짜 탁월했던 작곡가고 지금 만나볼 이 10월도 또 그 정점에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중 10월 가을의 노래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제트정 광고심의필.
9: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1: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10월 가을의 노래였는데요.
5: 네.
4: 이렇게 쓸쓸할 수가 있나요?
5: 그렇죠.
4: 엄청난 고독이 느껴져요. 네. 뭔가 이 아침에 위스키 한 잔을 곁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차이콥스키가 현대 사람이었다면 발라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썼을 것 같아요.
5: 아, 그렇죠.
4: 그렇죠.
5: 네, 맞아요. 딱 귀에 꽂히는 그 선율을
4: 그쵸? 멜로디를
5: 네, 멜로디를 딱 기가 막히게 작곡해서 아마 저작권료가 좀 짭짤한 작곡가 되지 않았을까.
4: 엄청 크게 됐을 네. 만한 작곡가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차이콥스키의 곡까지 감상해 봤고요. 클래식한 라디오 가을이 오면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 옛날에 우리 작곡가들은 가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라는 거를 이 한 시간 동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곡은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인가요?
5: 네, 마지막 작곡가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작곡가입니다. 글라준오프라는 작곡가인데
4: 처음 들어봐요.
5: 그렇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러시아의 작곡가였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음악을 배우면서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이어간 인물인데 이 글라준오프 역시 사계를 남겼습니다. 근데 발레 작품이었어요.
4: 러시아면 발레죠.
5: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사계라고 하면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로 마무리되는 걸 떠올리지만 이 작품은 겨울에서 시작해서 가을로 마무리하면서 이 계절의 변화를 또 다양한 춤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계절인 가을에서는 마찬가지로 포도를 수확하며 풍요로운 결실을 축하하는 장면부터 분위기를 가라앉혀 한층 서정적인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까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축제의 열기와 대비되는 이 작은 아다지오 페티트 아다지오라는 부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4: 네.
5: 느리고 부드러운 선율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우아한 가을의 분위기를 이어주는 곡인데요. 섬세하게 이어지는 선율과 함께 깊어가는 이 계절의 정취 만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모두 평화로운 이 명절 연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이 곡이 또 발레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을의 정서가 어떻게 춤으로 표현되는가 이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5: 그렇죠. 이 곡에 맞춰서 어쨌든 무대 위에서는 발레가 펼쳐지는 거니까.
4: 네. 네. 또 러시아는 겨울이 혹독하잖아요.
5: 그렇죠.
4: 그렇죠?
5: 네, 맞습니다.
4: 그래서 가을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오늘은 클래식을 통해서 가을의 다양한 모습들 만나봤고요. 끝곡으로 소개해 주신 글라준오프의 사계 중 가을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5: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4: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이는 시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